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여름 되면 수상레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이 계절만 기다리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뭐 저처럼 그런 대리만족으로는 절대 그 즐거움에 빠져들 수 없겠지만 그 분야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잘 모르는 분들에겐 그런 사진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분위기 느껴질 거예요. 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수영 1도 못해요. 하나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수영복 가게에 가서 수경, 뭐 수영복, 수모 이런 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물에 좀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웃기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농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뭔지는 알 것 같네요. 요즘에 돈 굳었다 그런 포인트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살짝 맛만 보았는데도 충분히 빠져드는 느낌이 이따금 너무 신기한 게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그 푸른 여름바다 특유의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해수욕장 해변 말고 수평선 보이는 바다 쪽 그림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미 저기 어디 동해 앞에 가서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 좀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목요일 목요일 3부는 노춘의 음반가게 함께합니다. 추억의 명반 꺼내서 듣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월수금 참여 코너 사연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해서 사연 남겨주시면 돼요.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 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 국 노래 하나 추억 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장계현의 나의 20년, 함중아 내게도 사랑이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한 약국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인 1980년대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약사가 자리에 앉을 새가 없을 만큼 바빴습니다. 중년 여성인 약사는 끊임없이 찾아드는 손님들의 이야기에 일일이 귀 기울이며 약을 조제했습니다. 그러나 30년 뒤 불경기가 닥쳤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된 약사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되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결 중 하나는 맞춤 조제하는 한방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결은 그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약국은 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할머니 한 분뿐이지만요. 이곳의 유지 비결은 바로 손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기입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었던 80년대에는 이 약국도 무척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할머니가 앉을 새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보다 앉아 계신 모습을 더 자주 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결코 내색하지 않고 손님이 오면 친히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님들은 분명 약을 사러 약국에 왔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으로 인한 불안도 함께 안고 왔던 것입니다.

소리새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오츠슈이치의 귀를 기울여줄 한 사람만 있어도 였어요. 이 책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과 또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의 힘, 경청의 힘과 기술, 타인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뭐 있지만요. 일단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혼란스러운 인생길의 방향키를 잡는 데에도 해답을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인 거죠. 정말로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답이 보이지 않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이 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말도 내 말도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들을 때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게 분명 대화인데 상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머릿속으로 아 내가 빨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 속에 그 약사 할머니가 그 바쁜 와중에도 앉을 새도 없이 바쁜데 앉아있는 걸 그렇게 많이 받대잖아요. 왜냐? 경청하기 위해서. 손님이 정말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그 속에는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냥 불안감도 너무 많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달래주는 것도 굉장히 큰 처방이 됐던 거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 매일 안경이 불편한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제 지인이 겪은 거라 실화인데 와서 나 이게 이상해. 여기가 막 머리도 아프고 이것 때문에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상해. 그러면 이제 매일 그 안경을 이렇게 만져줘요. 콧대도 만져주고 다리도 좀 조절하는. 처음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매일매일 오시니까 이제 생각을 해낸 거죠. 안경사분이. 아 그러면 할머니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신용만 한 거예요. 아유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딱 껴보시고 아우 이제 됐네. 아우 두통이 다 나았어. 한 달 내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할머니가 거기에 와서 불안감을 없앤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 할머니가 정말 그 안경테를 얼마나 조절했는지 그걸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감을 일단 안경사분이 싹 없애준 건 맞는 걸 거예요. 갑자기 그 실화가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 1부 끝곡 전해드리고 문자는 2부에 보겠습니다. 유리상자 순애보 전해드려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모노의 파라다이스 들으면서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부산갈매기님 반갑습니다. 황금배려님도 장맛비 아닌 밝은 햇살 아침입니다. 장맛비 비와 더위 중에 택하라 그러면, 근데 사실 요즘에는 비도 더위도 비 오는 날도 덥고 시원하게 비만 내리는 건 아니어서 선택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리고 신복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선물 같은 소중한 하루 행복하게 보내자는 멋진 얘기 해주셨고요. 그리고 꾸리님 안녕하세요. 3047 뒷번호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1102 쓰시는 분, 또 바람구름님도 반갑습니다. 다람쥐님도 일찍 오셨네요. 경민님, 맞아요. 많이 지치고 덥고 그런데도 시간은 잘 가고, 그렇죠. 시간은 잘 갑니다. 너무 빠르게 가서 문제죠. 그리고 이현수님도 어서 오십시오.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입니다. 자연 약간 어디 외곽에 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게 많은 그런 데서 살고 계신가 봐요. 1492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행준님 어서 오시고요. 054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영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어렸을 때 친구 중에 우리 영희님은 이영희님이신데 제 친구는 김영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영희님 뵐 때마다 영희는 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483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6121 뒷번호 쓰시는 분, 6161 쓰시는 분하고 가족이시라. 번호가 비슷하긴 하네요. 근데 6161 쓰시는 분은 오늘 안 오신 거죠, 아직? 어떤 가족일까요? 0016 쓰시는 분도 오셨고요. 현민님 반갑습니다. 또 정희님도 어서 오세요. 정희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벌써 보름도 지났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아직도 적응은 못했지만 실수투성이지만 잘해 나가려고요. 이번 주는 오후에 나가요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벌써 보름, 그러네요. 어제로 딱 보름이 지났네요. 그래요. 적응하는데 시간 걸리죠.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정확하게 잘 익히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빨리 한다고 다 좋습니까?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노래 좀 듣고 가겠습니다. Take That의 Fact for Good 준비했고요. 보이존의 No Matter What까지 두 곡입니다.

어우, 마지막에 이 실수로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래가 아, 노메로만 마지막 부분 제가 부를 수도 없고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한번 깨끗하게 끝까지 다시 한번 들어요. 어 저희도 너무 놀라가지고 놀라셨죠 여러분. 죄송해요. 아 보이존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존의 노메로만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Take That의 Back for Good이었어요. 자, 27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 하나님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어, 아, 하나님이, 옛날에 그 친구분 누구 같이, 그쵸? 예, 노초를 그렇게 처음 들으셨던 것 같은데, 친구분이 요즘 바빠서 못 듣는다까지 기억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혼자, 오랜만에 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현동수님, 반갑습니다. 사진도 주셨고요. 모래재 넘어 메타세콰이어 지나서 조그만 카페에 백합이 많이 편. 이건 그 모래재라는 지역 그 곳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야기가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사진도 고맙습니다. 어 너무 예쁜데요. 근데 이게 백합 맞아요? 어, 어 백합. 분, 와 백합도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286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현미님이 방금 한번 주셔서 아이쿠 라고 진짜 마지막 한 글자 남은 거 아니어요 라고 하셨는데 두 글자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듣고 싶다고 하셨죠.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함께 하셨습니다. 이영희님이 저는 중3 때 담임 선생님도 이영희 선생님이셨대요. 진짜요? 그러면 첫날에 선생님이 이걸 한번 짚고 가셨겠네. 어머 나랑 이름이 똑같구나 이렇게. 그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한 반에 뭐 이름 같은 이름 여러 있기도 하니까 선생님까지 이름이 같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76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바캉스 느낌 나게 바다 사진을 한번 올려봅니다 라고 바다 사진을 주셨네요. 시원하고 너무 좋은데요. 이따 확대해서 한번 더 봐야겠어요. 자, 2부 끝곡은 보이스투맨의 온 밴디드니 전해드리고 3부로 갑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은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로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서지원 내 눈물 모아.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아, 이영희님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남겨요. 따로 만나서 커피와 함께 하셨는데 진짜 그런 마음이네요. 6782D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0486 쓰시는 분, 또 경희님도 와 계시네요. 오늘 정희님, 경희님 다 와 계시네요. 자, 노래 하나 듣고, 그렇죠, 노춘의 음반 가게 문을 열겠습니다. 이규석의 너에게 나는 함께해요.

추억의 명반을 골라드리는 노출의 음반가게. 오늘은 1985년에 발표된 필 콜린스의 No Jacket Required 앨범입니다. 필 콜린스의 세 번째 솔로 앨범이에요. 85년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했고 2001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1200만 장, 전 세계적으로 2000만 장의 판매고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앨범으로 필 콜린스는 86년에 열린 제2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을 포함한 3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피터 가브리엘에 이어서 아트락 밴드 제네시스의 리더가 된 드러머 필 콜린스는 81년과 82년에 두 장의 솔로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자신의 음악 세계를 좀 펼치려 했는데 여전히 좀 제네시스 그 기존의 느낌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84년에 대중성을 한번 가늠해 봅니다. 전미 차트 1위를 차지한 영화 Against All Odds의 동명의 주제가와 펑크 밴드 Earth, Wind & Fire의 드러머 필립 베일리와 Easy Lover라는 곡을 듀엣으로 취입해서 히트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85년 1월에 이 앨범으로 드디어 완전하게 대중성을 얻죠. No Jacket Required라는 재킷명은 레드 제플린의 보컬리스트였던 로버트 플랜트와 함께 미국 시카고에 있는 고급 식당에 갔을 때 이 재킷을 입지 않아서 출입을 거부당했던 경험을 음반 타이틀로 정한 건데요. 아트락의 진지함 대신 편한 옷으로 음악을 들어달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필 콜린스의 낙천적인 성격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앨범의 성공으로 필 콜린스는 85년 7월에 있었던 라이브 에이드 공연에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의 무대를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존 F. 케네디 경기장에 도착해서 두 무대를 완성하기도 해요. 그리고 1988년에는 영화 버스터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그리고 그 비틀스의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 헬프에서 아역배우로 출연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 앨범에는 필 콜린스의 노래 중에 가장 펑키한 곡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 그리고 필 콜린스의 이름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발라드곡 One More Night 수록되어 있고요. 이 곡은 어두운 바에서 홀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쓸쓸한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일품입니다. 그리고 Don't Lose My Number 또 Doesn't Anybody Stay Together Anymore 음반 전체에서 가장 화려한 드럼 연주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Inside Out 약간 제네시스의 후반기를 떠올리기도 하는 그런 곡입니다. 또 제네시스의 밴드 메이트였던 피터 가브리엘과 폴리스 출신의 스팅이 백보컬로 참여한 곡 Take Me Home이란 곡도 수록되어 있고요. 세 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 콜린스의 수수디오 One More Night, Don't Lose My Number 세 곡이에요.

필 콜린스 노 재킷 리콰이어드 앨범에서 세 곡을 전해드렸어요. 수수디오, One More Night, Don't Lose My Number 이렇게 세 곡을 함께 하셨습니다. 7824 뒷번호 쓰시는 분이 아 똑같은 아, 그렇죠. 그런 경험할 수 있어. 왜 우리 발음을 그렇게 수수이도 수수디오 수수이도 이게 편한가 봐요. 한글 연음에서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게 합리화를 보면서 잘 듣고 가요. 저 먼저 가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은정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들 좀 와 있는데 4부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3부 끝곡은 이상은의 아오 아오아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돌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한여름에 듣는 그렇죠. 뭔가 눈밭에서 한번 굴러야 될 것 같은 아 영화 러브스토리를 떠올리면서 프란시스 레이 악단의 스노프럴릭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부산 김창성님이 우왕 눈싸움 영화음악 감사합니다. 충성하셨고요. 권영주님도 러브스토리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추워라 하셨는데 이 노래는 신청해 주신 분이 또 계셨습니다. 바로 킬리만자로의 표범님이 이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우리 킬리만자로의 표범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예 다른 라디오를 채널을 듣고 계시다가 어느 날 채널을 돌리다가 제 목소리가 좀 차분하게 들려서 어느덧 노추로 이사를 오시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보름 전에 시장에서 감자 10kg 두 박스를 만 원씩 총 2만 원을 주고 그러니까 10kg 한 박스가 만 원인 거죠. 오, 시장에서 샀는데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감자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일요일에 짜장을 집에서 만들었어요. 온통 주변이 고소한 짜장 볶는 냄새로 진동을 했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짜장면도 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다른 건 못해도 짜장은 좀 만들어요. 애들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먹어봐도 맛이 웬만한 중국집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예술이었습니다. 라고 여기까지 그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중국집에서 사 먹는 짜장면이 아니면 그 사서 이렇게 물에 몇 분 있다가 먹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좀 아 이건 사 먹는 기성품의 어떤 그런 맛이 어린 나이지만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친구 집에 하러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막 진짜 뭐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 집엔 정말 큰 웍 같은 것도 있었어요. 약간 프라이팬보다는 좀 웍처럼 생긴 거 거기에다가 아우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시면서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짜장 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먹었던 그 짜장 소스가 잊히질 않아요. 약간 우리 킬리만자로 표범님 같으셨나 봐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인정할 정도면 진짜 맛있는 겁니다.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신청하셨던 노래 가운데서 프란시스 레이 악단의 스노프럴릭 전해드렸습니다. 아, 영화를 같이 떠올리시면서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수연님도 눈밭에 저도 굴러보고 싶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경화님도 한여름에 듣는 러브스토리 괜찮은데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장면이 일단 떠오르니까 영화 OST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얀 눈밭에 아무도 밟지 않은 그런 눈밭을 그냥 걸어도 기분 좋을 때 뽀드득 뽀드득 기분 좋을 텐데 아름다운 예, 영화니까 커플의 예, 그런 눈장난들이 떠오르면서 이 노래를 이 연주를 감상하셨겠죠 다들. 자 이번에는 이게 4부 첫 곡이 결국 또 마중물이 됐습니다. 이거 듣다 보니까 생각나서요 하시면서 선주 씨가 자전거 탄 풍경에 우리들의 겨울 될까요 하셨거든요. 느낌 살리고 싶다고 이어가죠 지금.

자전거 탄 풍경에 우리들의 겨울이었습니다. 한여름에 듣는 어떤 겨울 느낌들. 러브스토리와 또 이 곡은 약간 또 느낌은 좀 다르기는 한데 예, 어쨌든 겨울이 떠오르고 눈이 떠오르고 그러셨겠죠. 아, 영화 러브스토리에 여운이 다들 길게 남으신 것 같아요. 부산 갈매기님도 보내주셨고 6481 쓰시는 분 정말 그 음악만 들으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뭔가 눈밭에 구르는 장면들 아 해보고 싶다고 해보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 이렇게 설원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스마트폰 얼른 꺼내서 이 곡을 딱 트는 겁니다. 틀고 뭐 혼자면 어때요? 네? 아니면 뭐 떼로 가셔서 해도 재밌을 것 같고 그 장면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출연자들이 한라산 올라가는 그거를 했는데 한라산 올라가다 보면 막 계절이 몇 번씩 바뀌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아이 솔직히 말하면 밑에서 안 올라갔거든요. 한 번쯤 한 11월쯤에 중간에 눈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그런 때에 이렇게 올라가서 진짜 설원에서 약간 그 음악을 켜놓고 보면 너무 멋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죠 뭐. 1102 쓰시는 분도 러브스토리 하셨고요. 아 진짜 명장면이긴 한가 봅니다. 다들 이렇게 여운이 긴 거 보니까요. 김선숙님 안과 진료가 오늘부로 끝났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내일부터는 제가 여기서 말문이 막힌 건 아 이제 병원 안 가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내일부터는 밭에 다닐 수 있어요 라고 쉬엄쉬엄 너무 무리하지 않게 그리고 진료 끝나도 조심하셔야 되니까 아시죠? 자 이번에는 행주님의 신청곡을 한 곡 준비합니다. 조성모 투앱은 원하셨어요.

조성모의 트랩은 들으셨고요. 김정태님, 네, 오늘도 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한은수님 좀 늦게 들어왔네요 하셨고요. 제가 문자를 좀 더 늦게 소개를 해드려서 더 기다리셨을 거예요. 신데렐라님, 모두들 행복한 아침 되시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1496 뒷번호 쓰시는 분, 3505 뒷번호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4831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백영규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전해드려요.

백영기의 슬픈 계절에 만나요. 4831 쓰시는 분이 노래 나오니까 좋아하네요. 따라 불러요. 라고 그 신청하라고 하셨던 옆집이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 좋아하시네. 다행입니다. 황금배려님도 또 한 번 또 인사 남겨주셨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신청곡이 많아서요. 6038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전원석의 떠나지 마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일상소행의 요법 가운데 돌리자는 말씀에 큰 공부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중생침을 부처님 마음으로 돌리고 경계 속에서 당한 해로움을 기꺼이 나에게 돌리며 잘못한 사람도 끝까지 호념하여 재생의 기회를 갖도록 돌리는데 힘써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운.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6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을 들여다보면 9개 중 5개의 요목에 돌리자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 중에서 요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목을 꼽는다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쪽으로 가려던 마음을 이쪽으로 돌려야 하는 순간도 많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옳은 방향으로 마음을 돌리는 공부가 필요하곤 합니다. 경계를 만날 때마다 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이슈 인 원불교와 교구 탐방 만나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슈 인 원불교 만나볼게요. 먼저 창작성가 일상수행의 요법,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왕산 종법사님 귀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난 14일 31일간 유럽 순방을 무사히 마친 왕산 종법사님께서 귀국하셨습니다. 익산 성지엔 왕산 종법사님을 환영하는 중앙총부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유럽 교구를 직접 돌아보시며 현장의 숨결을 살피셨고요. 해외에서 교화를 이어가고 계신 많은 교육자분들과 교도님들을 직접 만나 반가움과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귀국 후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유럽에서 많은 교화 현장을 봤다고 하시며 이번 방문이 해외 교화 현장의 교도님과 교무님들에게 큰 힘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왕산 종법사님 귀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이런 세계로.

저 이거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퇴근을 앞둔 시각 동료 교사가 서류를 들고 옵니다. 평소라면 네, 이리 주세요 웃으며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지금 바쁜데 급한 거예요? 내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습니다. 동료 교사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내일 주셔도 돼요. 동료 교사가 돌아가고 난 뒤 자책의 늪에 빠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답은 하나, 지쳐서였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3%밖에 남지 않으면 배터리를 연장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기능들을 꺼두며 초절전 모드를 만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느라 에너지는 이미 바닥난 상태. 힘드니까 초절전 모드로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차단하는 게 아마도 다정함인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할 여유, 웃어줄 힘, 인내심 등이 기능을 정지합니다. 가끔 오해하는 게 다정함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툭 꺼낼 수 있는 태도의 영역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쳐있으면 내가 내 몸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도 힘듭니다. 상대방에게 신경을 집중하고 마음을 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체력이 필요합니다. 예전 교당에서 근무할 때 쉬엄쉬엄 해야 했지만 일을 잘하고 싶어 피로가 쌓이는 걸 방관한 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분주함 속에서도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과 대면하는 일에 날카로워지고 내뱉는 말은 딱딱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이후부터 부지런히 헬스장을 다니게 됐습니다. 빠진 몸무게만큼 체력이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체력이 생기니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 시작했고 다정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이 좋아진 게 아니라 체력이 좋아진 거였습니다. 우리는 피로를 핑계로 무례해져도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에게 기꺼이 미소 짓는 일이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는지, 바닥난 체력을 박박 긁어서라도 아주 작은 온기를 건네보려 노력하는 다정함이 삶에서 얼마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급 사치품이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고갈되고 그 빈자리를 뼈아픈 깨달음으로 채우게 됩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나 다정함을 꺼냈을 수 있는 3대력을 얻고 싶다면 평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영육상전의 문구처럼 마음공부란 마음만 잘 챙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작용시켜 온전한 성취를 이루라는 뜻입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삶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민한 것 같아 너무 자신을 탓해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내가 지금 지쳤다는 뜻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김성원 교무님의 글 다정함도 체력 만나봤고요. 이어서 엑소 파워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에서는 여러분의 마음 공부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청곡 담아 보내주시면 많은 분들과 나눌게요. 문자 참여 번호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카카오톡 원음방송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교구탐방 만나볼게요. 이혜린, 늘 지금처럼.

0: 원음의 소리.
1: 몸벌교 각 교구를 탐방합니다. 교구 탐방. 왕산 종목사님께서 순방을 다녀오신 유럽 교구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3일 왕산 종목사님께서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개선문 아래 위치한 우명용사의 묘를 찾으시고 참배와 헌화를 하셨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숨은 영웅들의 넋을 기리시고 해탈천도의 축원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셨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시며 종교를 초월한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또 지난 5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파리교당 훈중법회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날 훈중법회에는 영국, 벨기에 등 인근 지역에서 찾아온 교도들까지 함께했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이날 인연과 교화에 대해 설법하셨는데요. 교화의 핵심은 큰 도량과 훌륭한 시설에 있지 않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그 깨달음을 주고받고 공유하며 널리 확산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에는 출가와 제가 구분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다는 당부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지난 6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 노르망디 훈련원을 방문하셨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접한 수행 도량을 둘러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설 수호에 힘써온 김재용 교무를 경유해 주셨고요. 지난 8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2차 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해 희생된 영가들과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 주변에 유주무주 고운을 위한 위령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를 축하하시며 기념식수를 진행하셨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지난 20년간 노르망디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유럽 무시선 한우란 공동체의 발전을 기원하시며 기념식수를 계기로 전 유럽의 일원의 법음을 널리 뻗어나가길 염원하셨고요. 일생을 파리교당에서 개척의 정신으로 교화 일념을 꽃을 피운 고 김신원 교무의 유해 입장식에 참관하셨습니다. 김신원 교무는 33년간 유럽 교화에 정성을 다하며 유학생, 입양아, 현지 한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오다가 지난해 3월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안타까운 열반에 두셨는데요.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중과 세계를 위해 정성을 다한 김신원 교무의 명료를 축원하시며 유럽의 교당들을 하나로 응집하고 소통을 활발하게 이뤄간 고인의 업적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지난 12일엔 왕산 종목사님께서 카자흐스탄 알마타 교당의 이안 봉불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이날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이슬람과 러시아 정교회가 주를 이뤄온 낯선 환경에서 지난 35년 동안 교화 일념으로 법 등을 밝혀온 현지 교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알마타 교당은 그동안 일궈온 도량이 재개발이라는 변화를 맞아 이주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딛고 새 도량을 마련하는 공덕탑을 쌓은 바 있습니다.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알마타 교당이 외롭고 방황하는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심터로 거듭나기를 축원해 주셨고요. 아울러 민족과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밝힐 젊은 주역들을 당당하게 키워내는 희망의 터전이 돼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교구로 가볼까요? 지난달 21일 중앙교구 남중교당 일요법회에 소설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이선종 원로교무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최근 신간을 탈고하고 휴식차 익산에 내려온 조 작가는 이날 부인인 김초혜 시인과 이상집 시인과 함께 동행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김기웅 주임교무의 설법이 끝난 후 강단에 선 조정래 작가는 민족 종교의 맥을 잇는 원불교, 이 시대 성직자의 의복과 먹거리를 주제로 진솔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한국의 긴 역사 속엔 민족 정신을 가다듬게 한 민족 종교들이 있었고 단군교,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등이 그것이라고 하시며 현재까지 가장 건강하게 살아남아 활발히 활동하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라고 평가했는데요. 대종교와 천도교의 역사적 활동을 짚은 그는 원불교가 두 종교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뿌리를 내려 한국 자생종교 4대 종교 반열에 오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종교로서 종합대학과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원불교는 실로 대단하다고 치하했습니다. 지난 6일 중앙교구가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아아데이 나눔축제 성금과 교도들의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성금 전달식에는 원광대학교 병원 서일영 병원장을 비롯해 중앙교구장 민송은 교무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과 병마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의 치료비와 의료비 지원에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성금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지역 청소년들이 지난 4월 개최한 제23회 아하데이 나눔축제에서 직접 운영한 바자회의 수익금에 중앙교구 교도들이 정성으로 더한 후원금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중앙교구의 나눔 활동은 13년째 꾸준히 이어져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민성효 중앙교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오랜 기간 이어온 이 손길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희귀 난치성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아프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자비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은 기탁해 주신 소중한 성금을 통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가오는 중앙교구 일정 살펴드릴게요. 먼저 오늘 오후 2시 남중교당에서 중앙교구 출가교육자 협의회가 진행되고요. 오는 21일 오후 2시엔 교구 회의실에서 교구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는 28일 오후 7시엔 교구 은생관에서 중앙교구 여성회 정기회의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전북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8일 원불교 전북교구 문인회가 금암교당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북지역 문인들이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문화 강좌 개최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는데요. 서광덕 교무와 함께 금암교당에서 정기회를 개최해온 원불교 전북문인회는 김광원 회장을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온 바 있습니다. 원불교 전북문인회는 회원들의 꾸준한 시작 활동을 바탕으로 정기 신앙송회를 이어오고 있고 문학 강좌를 통해 회원들의 문학 소양과 문예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광원 전북문인회장은 결실기 원불교 교훈을 지나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데 원불교 문인들의 활동이 교단 발전에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6월 전국 원불교 문인회장에 선출된 만큼 그동안 침체된 각 교구 문인회에 전국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광덕 교무는 교도님들의 신앙과 소행이 녹아든 문학 작품들을 접하며 문인회 활동의 가치를 새삼 느낀다며 앞으로 많은 문인 교도님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교구 소식 만나볼까요? 지난 10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단이 제주특별자치도 미송곤 지사를 만나 종교계 현안을 전하고 도정과 종교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박병애 제주종교지도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제주교당 김경신 교무, 김관진 목사, 효한 스님, 송승진 신부 등 4대 종교 대표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은 제주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고 미송곤 지사와 도정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 종교 시설과 종교 공동체가 교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접하는 만큼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필요가 강조됐습니다. 미송곤 도지사는 자살 문제를 예방하려면 은둔과 고립 상태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구탐방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 선거입니다. 평화의 나라로.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한혜, 문세윤, 추가 함께한 비행기 준비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광주 전남 교구장 오은도 교무입니다. 병원연 금년 한 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천재지변과 정치, 경제, 환경과 같은 많은 일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되고 은혜로우며 나 개인뿐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의미 있는 삶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나날입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등의 씨앗을 심고 갖고 서로를 존중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평등 세상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우리가 아는 붙였다 떼었다 하는 메모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다가 Oops! Mistake! 글쎄 실수로 재사용이 가능한 접착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인생은 전혀 계획대로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린 플랜 1, 플랜 2 여러 단계로 인생을 준비하곤 합니다.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가능성을 활짝 열어두라는 누군가의 말을 전하며 오늘도 열린 방송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앨리스의 열려라 그대.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3: 군복무와 신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절대 안 봐, 절대 안 먹어, 절대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이 절대라는 말로 자신에게 큰 벽을 두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 싫은 게 너무 좋은 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혹은 실패로 강력 접착제가 재사용 접착제가 되었지만 그 결과가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른 생각, 다른 하루를 꿈꾸며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터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구피의 다 잘 될 거야, 신화의 으쌰으쌰.

쿠피의 다 잘 될 거야, 신화의 으쌰으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0782 쓰시는 분이 희원씨, 저도 절대 안 봐 했던 로맨스 드라마에 빠져서 어제 밤을 거의 샜답니다. 어떡해요. 평소에 피튀기는 스릴러만 보는 사람인데 실수로 리모컨을 잘못 눌렀다가 입덕했잖아요. 덕분에 오늘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지만 기분은 최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로맨스 드라마에 한번 빠지시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없어요. 특히 로맨스 장르 중에서도 로코, 예, 로맨스 코미디 쪽을 보시면 웃음이 빵빵 설렘 빵빵 터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밤을 매일 새게 되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너무 입덕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눴을 뜰 수가 없어요. 예, 요즘에 제가 입덕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내려왔나 했더니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아, 신복수님께서, 복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희원씨 반갑습니다. 선물 같은 오늘 모든 분들 행복합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복수님도 함께 해주심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뒷번호 4653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 버스를 반대 방향으로 잘못 탔어요. 지각이다 싶어 눈물을 머금고 내렸는데 내린 곳에 마침 새로 생긴 예쁜 베이커리 앞이더라고요. 홧김에 갓 나온 빵 사와서 직원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어디서 샀냐고 난리가 났네요. 실수가 가져다준 달콤함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좋은데요? 오, 이런 경우 의도치 않게 좋은 빵집을 만나서, 예, 오늘 아주 그냥 발걸음이, 예, 꽃길만 걸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뒷번호 1593 쓰시는 분이 요즘 초당 옥수수에 아주 푹 빠졌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아삭하고 달콤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뜯고 들고 뜯으면서 출근을 해요. 여름은 맛있는 게 참 많아서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여름이 참 덥지만 이 먹거리에 있어서만큼은 달고 맛있는 것들이 천지예요. 그쵸?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여동생의 초록 여름 매미, 손아은의 여름 고백.

여동생 초록 여름매미 그리고 손하은의 여름 고백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680 쓰시는 분이 희원님 남원은 흐리네요. 더운 건 보너스. 상차에서 김제로 가기 전에 출석요. 데이트하다 보면 도착하겠죠. 이제 출발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오늘 남원은 또 흐리지만 굉장히 덥네요. 그쵸? 자 서울도 오늘 흐리지 않고 쨍쨍하고 아주 더워요. 네. 어제가 조금 괜찮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상당히 덥습니다. 예, 더위 먹지 않게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시고요. 자, 1부 끝곡으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띄워드리면서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스텔라장의 아름다워.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색감으로 따지면 알록이 딸록이 오색찬란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곳, 그래서 다양한 세상이 한눈에 보이는 곳, 기분 좋은 12시의 소통창구,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안과 치료가 오늘 끝났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안과 갈 때만 샴푸 서비스를 받고 왔었거든요. 당장 내일 새벽에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 밭에 나가 풀 뽑고 오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도서관에 책 빌리러 가요. 오늘 듣고 싶은 곡은 휘성의 안 되나요 부탁해 주셨습니다. 아, 요렇게 하나 마무리하고 나면 그래도 좀, 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아주 잘하셨고요. 이제는 깨끗하게 혼자서 씻으실 수 있겠네요. 전호성님이 희원님 오늘은 점심 먹고 회사를 걸으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호성님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뒷번호 1345 쓰시는 분은 오늘 점심은 포슬포슬한 감자와 야채 샐러드인데 감자에 어떤 걸 찍어 드시나요? 설탕파, 소금파 난이던데 저는 무조건 설탕을 팍팍입니다. 달달하게 먹고 오후 근무도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자를 찌는 당시에는 저는 좀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것 같고 막상 찍어 먹을 때는 또 설탕에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예, 요게 음식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도 오늘은 감자에 설탕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28 쓰시는 분은 이번 주말에 고향 부모님 댁에 내려가기로 해서 벌써 마음이 붕 떠 있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을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토요일 같아요. 설레는 제 마음에 어울리는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으시겠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스컬 하하의 부산 바캉스, 마이티 마우스 소야의 랄랄라.

스컬 하이의 부산 바캉스, 마이티 마우스 소야의 랄랄라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561 쓰시는 분이 딸아이가 요리를 해준다고 나서더니 소금 대신 설탕을 왕창 넣어서 찌개를 달게 만들었더라고요. 한입 먹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매운 소스를 더 넣어서 졸였더니 완전 맛있는 떡볶이 양념 맛이 됐어요. 실패작이 어제 저녁 특식이 되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예, 역시 엄마와 딸이 뭉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예, 그럼요. 아, 이렇게 설탕을 또 왕창 넣었지만은 예, 사실 찌개에도 약간의 설탕이 들어가면 맛있죠. 예, 맛있는데 왕창 넣었지만 이게 또 이렇게 떡볶이 소스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주 아주 칭찬합니다. 뒷번호 3811 쓰시는 분이 일주일 중에 가장 지친다는 목요일인데 날씨까지 푹푹 찌네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하고 혼잣말을 했지 뭡니까. 그래도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서 하루 버텨보렵니다. 다들 파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까지 일을 하고 내일 또 제헌절이라 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도 생방으로 함께 할 거기 때문에요. 3811 쓰시는 분 내일도 우리 함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이팅!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한로로의 영영, 우효의 청춘.

노래 한노노의 영영 그리고 우효의 청춘 띄워드렸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업무에 밥만 잘 먹더라 띄워드리고요.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좋은 12시.
1: 저 원효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러블리즈의 여름 한 조각.

알쏭달쏭 헷갈렸던 맞춤법부터 읽고 쓰기의 기본 바탕이 되는 문해력까지 우리에겐 플러스되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정호의 힛쌤!

안녕, 희쌤이에요. 글을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날카롭게 해석해서 판단하는 것, 더 나아가 내 삶에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까지, 그게 바로 진짜 문해력의 힘 아니겠어요? 오늘도 내 지식의 힘은 내가 직접 길러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 1번 용해, 2번 용매, 3번 용질, 4번 용액.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입니다. 1번 용해, 2번 용매, 3번 용질, 4번 용액. 한 글자 차이가 모아놓고 보니까 엄청 헷갈리죠? 이게 뭐였더라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세요. 샵897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김필의 슈가슈가 박재범의 조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호의 희쌤 문제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이 무엇이라고 할까요?가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그렇습니다. 1번 용해였어요. 학창시절 우리가 과학시간에 자주 나오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귀담아 두셨다가 오늘 저녁에 아이들에게 넌지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섞이는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 물에 녹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2번 용매는 또 뭘까요? 쉽게 말해 녹이는 물질. 인데요. 설탕물로 치면 물이 용매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3번 용질은 용매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그러니까 설탕이 용질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요. 용액.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 즉 완성된 설탕물을 말할 수 있죠. 자, 다들 한 번에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교과서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던 그 시절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즐겁게 하루를 채워가길 바라면서 정답 당첨자 세 분 뽑아봤어요. 뒷번호 7869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용해. 오늘도 엄청 덥네요. 대구는 너무 더워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소나기라도 쫙 쏟아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소나기는 아니지만 예, 선물 받으시고 아주 시원한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번호 5598 쓰시는 분도 용해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4321 쓰시는 분 1번 용해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당첨된 세 분 축하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화사의 So Cute, 시아의 Stay.

화사의 So Cute, 시아의 Sta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649 쓰시는 분이 희원님은 어쩜 이렇게 매일 텐션이 좋아요? 비결이 뭔지 진짜 궁금합니다. 혹시 점심으로 삼계탕 세 그릇씩 드시는 건 아니죠? 하하라고 하셨는데 아유 제가 또 예 그렇게까지는 먹지를 못하지만 아 어떤 텐션은 예 타고나는 겁니다. 이 텐션으로 할 것 같으면 말이죠. 타고나는 것 같아요.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예, 관종기가 다분하였고 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기에 따라 이제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할 줄 알아지는 것 같고 예, 본체 텐션을 좀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서 아 라디오 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도 이제 쉬어줄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또 에너지를 비축해서 또 다음번에 이렇게 텐션이 올라갑니다. 예, 아 그래서 타고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뒷번호 4321 쓰시는 분이 점심을 먹고 식곤증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인데 희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겨우 버티고 있어요. 졸음이 싹 달아나게 텐션 높은 노래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를 띄워드릴 텐데 4321님 전국에 계신 4321님 뒷번호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10명 중에 한 분은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요. 일어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 일어나도 되는 분들도 일어나셨다라는 얘기가 오네요. 자, 3부 끝곡으로 FT 아일랜드 행복이론 띄워드리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함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미꺼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 속 오늘은요. SG 누구야 유니의 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띄워드립니다.

SG의 누구야, 윤희의 가,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만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 바이오틱의 신제품 똥밴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앤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1705 쓰시는 분이 어제 밀린 빨래를 잔뜩 해서 널어놓고 잤거든요. 오늘 아침에 거두려고 보니 웬걸? 마르기는커녕 공기 중에 수분을 빨래가 다 흡수를 했나 봐요. 눅눅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제습기 풀 가동 중이에요. 뽀송한 가을바람이 벌써 그리워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빨래를 다시 한 건가요? 우리가 빨래를 분명히 했잖아요? 다시 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네, 날씨가 정말 예, 빨래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도 제습기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뒷번호 6470 쓰시는 분이 오늘 아침 출근길 벌써부터 후덥지근해서 버스를 타자마자 에어컨 명당 자리를 사수하려고 눈치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사무실은 에어컨 때문에 추워서 가디건을 입고 있네요. 하루 종일 더웠다, 추웠다, 제 마음도 갈팡질팡하는 목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런 부분 때문에, 아, 냉방병이 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더위를 먹기도 하는데, 그래서 감기 걸리는 분들이 여름에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도 가디건은 아주 잘 챙기셨습니다. 뒷번호 3341 쓰시는 분이, 오늘 저희 부부 11주년 결혼기념일이에요. 어머나, 축하합니다.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점심에 같이 칼국수 한 그릇 먹고 각자 일터로 복귀를 했어요. 소박하지만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여보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건강하면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고요. 소박하지만 예, 아주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최하얀의 여름바다, 그리고 포터블 그룹 나인의 아멜리에.

최아연의 여름바다, 포터블 그루브 나인의 아멜리에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론 박보검의 On My Way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이현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으신가요? 속도와 멈춤에 집중해 보십시오. 나미가 서지호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금복무.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중요한 면접을 보거나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대부분 나도 모르게 말이 좀 빨라집니다. 내 생각을 빨리 전달하고 싶다는 조급함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방법은 의외로 천천히 말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의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말 사이에 공백을 두면 듣는 사람의 뇌는 오히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말하고 빈틈 없이 말을 채워야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화의 진짜 고수는요, 말의 속도와 말 사이에 적당한 틈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대화를 할 때 말이죠, 여유를 가지고 공백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유 있게 시작해 봅니다. 진성 버릿고개.

0: 안녕들 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요. 오늘은 어느 조용한 주택가 골목걸 이야기를 조까 하려고 그려요. 마당이 있는 집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을 구경하는 거시기연 대행견 한 마리가 있었는데요. 아, 요놈이 그렇게 순하고 거시기연 건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출퇴근길을 마다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뻐라 착하지 하면서 가곤 했는데 말이오. 어느 날 거시기의 이 한 사람이 뒷문 옆에다가 쪽지를 딱 거시기한 거요. 매일 아침 이 친구 덕분에 힐링하면서 출근하는 이웃입니다. 혹시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맨날 누렁아라고 부르기도 미안해세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다음날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두부입니다. 나이는 세 살입니다. 예, 꼬리 흔들 때 만져주면 좋아합니다. 요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지나가는 이웃들이 두부야 하면서 거시기하니까 두부도 더 신이 나가지고 꼬리를 사정없이 거시기하게 흔들면서 동네 사람들을 사정없이 거시기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참말로 거시기언 한마디 하랍니다. 이름을 알기도 전에도 거시기했겠지만 말이요. 이름을 거시기하니까 진짜 거시기언 사촌이 돼버렸어. 이 말이요.
1: 사랑의 감초 미스겜 집에 가는 길 선비나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짧게 짧게 가요를 한번 맛보실까요? 불어라 꽃바람 채윤입니다. 전형의 가요세상 온몸이 갑자기 간지럽습니다. 네, 왜죠? 네, 항룡의 노래가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완전 찜통이네요.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합니다.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르라 꽃바람이었습니다. 덕산도 한양님 옷 들어오셨군요. 자, 그리고 소른도의 전년의 만남이나 나훈아의 녹색의 기찻길 듣고 싶어요 하셨고, 이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신곡도 부탁해요 하셨고, 대전의 김윤혜 씨 나른한 시간 함께하는 조녀의 가요세상 오늘도 신나는 트롯으로 두 시간 함께합니다.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얼쏘 오세요. 울산 최경숙 씨, 삶은 결과가 아닌 과정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어딜 향하고 있던 어디에 머무르고 있던 살아낸다면 아무 의미 없는 오늘은 없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성용하 가요 인생 골목.

사람의 큰 배움을 머리에 새기고 행복한 미소는 마음에 담은 뜻.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설렘으로 기다리고 평일 오후 2시 행복한 웃음으로 채우는 최고의 방송 좋은 예가의 세상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씨, 자 거창 이현수씨, 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자연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잘 듣고 있다고요. 송영아씨 하루종 반가운 시간 오후 2시 항상 오빠같은 구수한 목소리 사회가 신청 잘 듣고 있죠. 감사합니다. 네. 대전의 조명섭씨 팬분들 내일부터 재원절 연휴라서 그런지 서울에서 대전 가는 고속도로 벌써 밀립니다 하셨네요. 등장 밑이

등장 밑이 어둡더라였습니다. 이준호 씨 조녀 갈상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일산의 수잔나님 신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녀 갈상 만세. 부산 멋쟁이님 부산 오늘도 찜통더위의 날씨라고요. 그리고 조 조용하고 구수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은 은느라고 품이 있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형 형식적이지 않고 진솔한 말씀으로 정치자님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주는 최고의 명현씨 감사합니다. 남산 이상형.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움직임이 느리기로 유명한 나무 늘보는요. 나뭇잎 하나를 소화시키는 데만 무려 10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만히 있는지 몸에 파란 이끼가 자라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재미있는 건 이 이끼 덕분에 숲속에서 완벽하게 위장이 돼서 살아온 맹수들로부터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느린 게 오히려 생존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남들보다 느리다고 오늘 계획한 일을 다 못 끝냈다고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무늘보의 이끼처럼 나의 느림이 나를 보호해주는 단단한 걸음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죠. 전우주입니다. 인생은 본전. 문초이 10시 50분.

가사로 만든 이야기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 추억은 잊으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진다. 문득 흘러나오는 음악 한 곡, 오래된 책장 사이에 남아있는 향기, 창밖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에도 오래전 기억은 아무 말 없이 내 곁으로 돌아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멀어지게 하지만 마음속에 남겨진 기억만은 세월을 거슬러 다시 살아난다. 음악은 참 신기하다. 한 곡의 선율만으로도 잊고 지냈던 얼굴이 떠오르고 오래전 나누었던 대화가 들려오며 그때의 공기와 계절까지 다시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음악은 시간을 담아두른 가장 따뜻한 기억의 그릇인지도 모른다. 돌아보면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부족했다.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고 더 오래 함께하자고 붙잡지 못했다. 가슴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글을 써도 그 마음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다. 진심은 언제나 말보다 깊고 사랑은 언제나 표현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본다. 바람이 되어 그 사람 곁을 스쳐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먼지가 되어라도 조용히 곁에 머물 수 있다면, 말 없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도 바람은 조용히 불어온다. 그 바람을 따라 추억도 함께 내 곁으로 찾아온다.

자, 김광석의 노래 먼지가 되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지영 씨가요. 트로트 좋아하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많은 분들이 좋아했었죠. 네, 지금도 좋아합니다. 세상에는 없지만 그의 노래는 우리의 귓전을 맴돌고 있죠. 네. 용산동 민구 씨가 나란 오후 음악 친구가 있어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비와 당신은 엊그저께 장르 이탈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장르 이탈밖에 전해드리질 못해요. 비와 당신은. 네. 서울숲의 이성낙 씨가 고이성의 포기한 사랑 주셨고요. 좋은 예가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예, 그 혜성사랑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군자라님이 오늘 또 들어오셨네요. 네. 따뜻한 오후 출석한다고 부산의 김창석 씨, 엠마님 감사합니다. 네, 더운 날씨에 방송하여 수고가 많다고요. 저희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대구의 이다래님도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곡 신청 올립니다. 강문경의 눈 뜨고 있는 한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네. 부산의 의왕, 경기도 의왕의 이수함 씨가 오늘은 백운산 계곡 물에 발 담그니 정말로 발이 얼음장 같습니다. 피서가 따로 없네요. 여기가 진짜 피서지네요. 부산 갈매기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희옥의 이봐요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염건선 씨. 일단은 노래 느기진의 사랑도 모르면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여하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고 상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유가실에 도움 되시라고 교도님이 주시는 주유상품권, 프리미엄 인스턴트 골드,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온강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 예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더 미르라이프에서 비누 또는 치약,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LC에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프리미엄 닌젤 마스크팩 드립니다. 문희옥의 노래 이봐요 듣고요. 3부에 오늘 하동근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4: 02731-7333.
5: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6: 라디오로 흘러나온
3: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6: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자, 장윤정의 사랑아 들으면서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하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가수와 함께 즐거운 시간 한번 나눠볼까요?

0: 오늘 라이브 초대석 주인공은 누구냐? 얼굴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다 잘하지. 2020년 싱글 앨범 꿀마시아로 등장을 했다. 낙발라드 기반의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크러 가수로 활동하다가 이후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싹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뭔가 아쉬운 듯. 아직 다 채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수, 그런 누구인가? 하토크!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소개가 너무 이상했나요?
1: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1: 아, 너무 감사해요.
0: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1: 아예 아니에요. 너무 네? 너무 좋습니다.
0: 내 나름대로 이제 하동 씨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1: 아, 너무 잘 알죠.
0: 예, 표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항상 그 채워가는 가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채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1: 그렇죠.
0: 아직도 뭔가 비어 있는 듯한. 그래서 그걸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1: 그럼요. 더 예, 채워야죠.
0: 그러니까요. 그만큼 욕심이 있다.
1: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뭔가 더 채우고 싶다. 예. 네. 팬분들도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1: 네, 저희 동근의 또 팬분들이 네네. 동근이 잘 되라고 네. 밤이고 나시고 물심양면으로 많이들 도와주고 계십니다.
0: 그래요. 근데 동근 씨는 원래 노래를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죠?
1: 그죠. 저는 20대 때 공장에서 교대 근무, 3교대 오.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0: 그래요. 근로자의. 네. 그 심정을 잘 아시겠네요.
1: 너무나도 잘 알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충이나 심정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네. 또 가수로서 노래가 얼마나 또 주는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힘으로 또 위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근로자의 이제 근로가요제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네. 가셔서 상을 좀 받으셨나요?
1: 아니요.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진급에 대한 열정이 좀
0: 그렇죠.
1: 많아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0: 직장 생활은 그래요.
1: 맞습니다.
0: 그 아예. 안에서 뭔가 성공을 해야 되니까.
1: 그렇죠.
0: 근데 왜 노래를 한 거예요? 네.
1: 제가 미스트로 1을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송가인 선배님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0: 네네.
1: 남자 편을 한다는 그런 자막 네네네. 광고를 보고
0: 예.
1: 회사 다니면서 그냥
0: 무작정
1: 네, 차에서 그냥 녹음을 해서 녹화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0: 네, 아무 생각 없이
1: 네,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0인 안에 드는 게 네. 쉬운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냥 지원만 하면 뽑아주는 줄 알았어요.
0: 아니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그 몇천 명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상이라 보내가지고 몇 분이 통과돼서 오디션을 보고 또 거기에 100명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1: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데뷔를 하고 나서 아 내가 정말 그때 천운이 따랐구나. 이 오디션 안에 100명 안에 본선 라운드에 네네네. 진출하는 것 조차가 네. 하늘이 주는 기회구나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꼈죠.
0: 뭔가 색깔이 있었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작가님들의 네. 그런 또 시선은 네네. 또 다르니까.
0: 지금 뽑을 때는요. 그 이제 PD적 기능적 부분들보다 작가들 어떻게 스토리를 해서 그렇죠. 어떤 과정으로 이분이 성장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뽑다 보니까 색깔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동근 씨가 뭔가 있었겠죠.
1: 그렇게 네. 해서 또 제가 존경하고 우리 또 국장님을 또 만나게 됐죠. 네.
0: 그때 봤을 때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히
1: 네.
0: 왜 처음에 노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1: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참 오그라들고 많이 네네. 부족했죠.
0: 예, 네. 근데 그 미스터트롯 나간다라고 하니까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1: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0: 근데 너무 했죠. 많이 변했더군요.
1: 저는 진짜 그 2020년도 같은 네. 2026년도죠. 네네네네. 5, 6년 사이에 네. 거의 탈바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죠.
0: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니 노래가 조금 더 하셔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그 몇 개월 사이인 몇 년 사이도 아닌데
1: 네.
0: 최고로 딱 도달한 거 보고 야 노력하면 정말 되는구나.
1: 노력했습니다.
0: 많이 얼마나 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을까.
1: 근데 제가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 네네. 국장님은 계셨잖아요. 아, 지켜봐 네. 주셨기 아니, 때문에.
0: 뭐 그, 저는 이제 지금은 이혼입니다. 네, 그냥 이혼님이라고 불러주세요.
1: 알겠습니다. 네.
0: 아니면 조디라고 불러주세요.
1: 아, 조디님. 네. 네.
0: 그런데 그 마음은 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네. 아 지금 잘하구나. 뭐. 잘하네. 뭐 처음부터 잘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울분과 안 됐을 때 그 답답함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 모르거든요.
1: 맞습니다. 우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네. 흘리는 땀이고 피눈물이기 네. 때문에 네. 가수라는 직업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아직은 네. 잘 모르지만 네, 네. 무대 위에 오른 과정이 참 무대 위에서 3, 4분이면 끝나는 네, 무대인데요. 네, 네, 네. 그 3, 4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자체가 네, 네, 네, 우선은 네, 네. 팬분들이 가장 먼저 와닿고요.
0: 그렇죠.
1: 가수들은 늘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근데 처음에 그냥 무작정 노래를 불러보지도 않고
1: 네.
0: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근로자에서 그냥 제출해서 선발이 됐고 나가서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1: 당연한 거죠. 오히려 네. 100명 안에 들었다는 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사람이 일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다라는 네네네. 말이 딱 저한테 네. 쓰였던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는.
0: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뽑혔다는 거죠.
1: 진짜 실오라기 같은 그런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그렇죠.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분들보다 가능성을 두고 노력하고 발전할 사람을 선발해요. 그래서 아마 하동호 씨가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 네.
0: 그리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노래도 노래고 또 뭐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1: 다방면에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네네. 하고 있고요.
0: 네.
1: 음악적인 활동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네네네. 팬분들과 좀 많이 소통을 하고 네. 팬분들은 내가 응원하는 가수 내 가수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면서 네네네. 그런 사생활도 궁금해하시니까
0: 그렇죠. 그럼요.
1: 그런 모습을 좀 서스럼 없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깝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방송에 저희가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이제는 뭐 SNS나 OTT나 뭐 이런 작용들을 네. 통해서 또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찾는 분들도 많으니까
1: 네.
0: 선택적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1: 제가 어느 한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매일 저녁 네. 저도 이제 고정으로
0: 한
1: 5, 6시간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적어도 밤 10시까지 4시간 정도는 아 하동근 라이브 방송을 봐야겠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 고정 시청자층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그날은 근무 중인가 하루에 5시간은 내 근무 시간이네요.
1: 그렇죠. 이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응원해 주신 분들이 좀 늘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는 좀 가볍기보다는 고정적으로 네네. 내 스케줄로 잡아야겠다 생각하고 네.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 다 합니다. 소통과 그리고 음악 네. 그다음에 또 먹방도 하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냥 나의 모든 거를 다 함께
1: 다 보여드립니다. 저는 네.
0: 그럼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나요?
1: 제가 산책하는 장면을 한번 한강에서 걸으면서 네네네. 해봤는데요.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0: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뭔가 꾸며지는 것보다 요즘에는 리얼한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1: 리얼리티가 최고인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나의 모습을 그냥 뭐 이렇게 걸러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것이
1: 네.
0: 요즘 소박하게 그들이 갖는 행복일 수도 있어요.
1: 맞습니다.
0: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가수니까 네, 하동호 씨가 또 노래에 대한 갈망하는 게 많으니까.
1: 네. 네.
0: 어떤 노래부터 시작을 할까요?
1: 오늘의 첫 번째 노래 준비한 네네. 곡은요. 네. 제 팬클럽 회장님이 계시는데 요즘에 몸이 좀 편찮으세요.
0: 아, 그래요? 어디가 아프시대요?
1: 몸이 편찮으셔서 그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좀 들려드리고 네네네.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조항조 선생님의 옹이라는 노래 준비해왔습니다.
0: 네. 회장님이 잘해주시나 보죠?
1: 네.
0: 그러니까 노래를
1: 저에게 너무 특별하고 감사한 분이라서.
0: 왜냐하면 사실 이제 팬클럽이나 이런 이제 조직적 부분들이 그래도 중심이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네. 열심히 해주셔야 발전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회장님을 위한 노래
1: 네.
0: 예, 조항조 씨 옹이 네, 하동원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0: 하동근 씨 반가워요. 저 남해 가서 경치에 흠뻑 빠졌었어요. 오늘 또 웃고 가자 듣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계속 응원합니다. 라고 울산의 1232번님. 네, 부산의 신복순 씨가 동근 가슴이 나오셨네요. 억수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동근 해가 떴음. 예, 뭐 이런 것도 부르지 않으셨나요?
1: 제가 이제 인사말이 사실은 네네. 동근 해가 떴습니다. 네. 행복을 전해드립니다. 네네. 행복전도사 가수 하동근입니다. 예. 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0: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하니까 서운해서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동근님 보라 나온다고 해서 조퇴하고 네. 1년 직관하고 있습니다.
1: 조퇴까지요?
0: 네. 와. 그리고 농땡이 피우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신난다요. 예, 오늘 또 웃고 가자 신청합니다. 네, 오늘 또 갓벽 미모가 빛난다. 규팀 폭스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에, 얼굴만 잘생긴 건 아니죠. 모든 게 갖춰져 있죠.
1: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근데 이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1: 아, 그럼요.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누님도 잘 만났죠.
1: 잘 만났다라기보다는 네. 누나가 있어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어릴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형이 있는 친구들이 네. 부러웠어요.
0: 네네네. 네.
1: 왜냐하면 너무 멋있더라고요. 재밌게 놀더라고요. 네. 근데 전 누나가 세 명이라서 어릴 때 많이 서운하고 네.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나이를 들수록 누나들이 챙김을 네. 네. 해주니까 너무 그게 이제 고맙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좋더라고.
0: 근데 집에서는 아들 우선권 있지 않나요?
1: 많죠.
0: 근데 이제 누나들이 좀 서운해하지 않나요?
1: 어릴 때는 누나들이 질투는 질투도 네. 있었고 하지만 네. 이제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저는 이제 누나들의 손에서 좀 길러진
0: 네,
1: 것 같아요.
0: 네, 네, 네.
1: 누나들한테 저는 좀 많이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누나의 또 말을 잘 듣는 편이신가 보죠?
1: 안 들으면 큰일 나요.
0: 그렇죠. 아, 누나들 잘 만났네요.
1: 네. 네.
0: 교육이 되니까.
1: 그럼요. 그럼요. 아,
0: 네. 자, 일산수산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동훈 씨 반갑다고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근무 중이라고요. 교울법님. 네, 몰래 밖으로 나와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노래 너무 잘하셔서 이은숙 씨, 곰도르님, 날라모도님, 나연님 멋져요. 교울법님 노래 듣고 있으면 가슴 한 끼님 뭉클해요. 네. 그리고 나연 씨, 금민영 씨, 그리고 트롯깨꼬리 문초희 팬님, 하동근님 최고입니다. 응원합니다. 문초희 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동근 가수님 응원하시네요.
1: 감사합니다. 또 초희가 네. 또 한 시간 뒤에 또 중요한 경연을 앞두고 있어서 또 달님들도 들어와 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요즘에 라디오에서 뭘 한다고 하더니 그건가 보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 문초희 씨가 하시는 거예요?
1: 네, 네. 오늘 출연을 하죠.
0: 그래요. 좀 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있는데 네, 저희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게 공정성이랄지 그리고 심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사를 해야 되고 또 똑같은 분들이 그 가수들에게 똑같은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힘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1: 그죠, 그죠.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예. 아무튼 문초희 씨가 오늘 하군요.
1: 네. 문초희 화이팅.
0: 네. 문초희 씨 팬들이 또 많이 오셨어요. 문초희 씨가 또 우리 프로그램 자주 오니까.
1: 그렇죠. 예. 저한테 또 오래된 또 동생이고.
0: 그렇지. 아 동생이에요?
1: 그렇죠.
0: 하동근 씨가 동생분이 아니시고.
1: 제가 오빠입니다. 제가 오빠입니다.
0: 아 그래요? 하여튼 예. 동생 같아요. 아이. 아니 뭐 문초희 씨는 안 듣고 있겠죠.
1: 초희야 듣고 있나?
0: 예, 안 듣고 있겠죠.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한다고 해서.
1: 아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0: 라디오를 들을 수 없지. 그렇겠네요, 준비해야 그렇겠네요. 되니까. 대구의 병강공주님께서 어머머머 하동근 가수님의 옹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의 애청곡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하동근 씨를 보고 너무 이게 가슴이 뭉클하다는 분들이 있어요. 노래 부르는데 뭔가 감정선이 있기 때문인가 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어렵게 잘한 건 아니잖아요.
1: 그죠. 뭐 제가 참 이게 네. 저도 그 가수 데뷔를 하고 나서 네. 다양한 선배님들의 그런 네네. 스토리 과정들을 보면서 아. 네. 나는 참 유복한 환경에서 네네네네. 자랐구나라고 네.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뭐 고생 아닌 고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전혀 아니더라고요.
0: 그 명함을 못 내밀죠.
1: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네.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이 네. 많더라고요.
0: 근데 너무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예, 가수들은 좀 이렇게 밝고 노래를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1: 맞아요.
0: 너무 사연 얘기를 하니까.
1: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전략을 네. 세웠죠. 저는 네. 행복 전도사. 저는 네. 그냥 행복을 좀 네. 해피바이러스를 전해드리자.
0: 노래 들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네.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행복한 노래 좀 불러주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어떤 노래 부를까요?
1: 제가 이번에 네. 제 생일을 맞이해서 기념으로 네네. 팬분들에게 드리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네. 모든 가장분들에게 드리는 네. 작사 작곡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웃고 가자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0: 웃고 가자. 그래요. 이런 노래 불러야 돼요.
1: 맞습니다.
0: 웃고 갑시다.
1: 갑시다. 예.
0: 자, 오늘도 안 웃고 계시는 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자, 오늘도 웃고 가자.

0: 자, 웃고 갑시다. 4부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는요, 샵897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일 이제 연휴 계획들도 이제 세우시겠지만 즐거운 시간들 계속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노래를 또 신나게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요, 뭐.
3: 맞습니다.
2: 그 본인이 작사를 하는 거는 본인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3: 맞아요. 이게 사람이 늘 웃을 순 없지만
2: 네네네.
3: 우리가 힘들 때 그냥 웃으면서 좀 견디면서 네. 웃어 넘겨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그렇죠. 좀 힘들게 뭔가를 해냈을 때 또 웃음이 날 때가 더 쾌감도 네. 있고요.
2: 그럼요.
3: 그런 감정을 생각하면서 네. 힘내시라고 만들었어요.
2: 웃을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웃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3: 맞아요.
2: 네.
3: 그런 통계를 봤어요. 하루에 네. 활짝 웃는 시간이 네. 5초가 채 안 된대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2: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저희만이라도 좀 통쾌하게 웃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능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 뭐 이렇게 웃기는다거나 뭐 그러는데 예, 그냥 잔잔한 웃음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허탕하게 좀 웃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웃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2: 근데 내가 느닷없이 웃으면 예, 상대방들이 좀 상태가 안 좋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무작정 웃고 가는 거죠.
3: 네.
2: 그래요. 웃어봅시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 본인 노래가 너무 많은데 본인 네. 노래보다는 오늘은 이제 불러주로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3: 네 맞습니다. 네. 세 번째로 노래 준비한 노래는 네, 네. 제가 미스터트롯 경연 당시에 네, 네, 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선배가
2: 네.
3: 있어요. 바로 영탁 형님이신데요.
2: 아, 네, 네, 네.
3: 영탁 형님이 이 노래로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그렇죠, 아닐 그렇지. 정도로 네, 네. 이 노래를 저도 많이 네. 좋아하고 그 영탁 형님처럼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요?
3: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 준비해왔습니다.
2: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순간적 찰나인데 네. 예, 인생은 세용지마요.
3: 맞습니다.
2: 한참을 바라볼 수가 없어.
3: 네. 네.
2: 자, 내일의 영탁이 아닌 네. 하동근의 멋진 성공을 위해서 불러보는 노래 막걸리 한 잔 정해 듣겠습니다.

0: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예. 하동근의 막걸리 한 잔이었습니다. 가수님 노래 중에 길상하고 했는데 마음 한 켠이 뭉클하면서도 차분해집니다. 이저 길상화도 조금 이제 그 슬로우곡인데 좀 마음을 그렇게 조금 뭉클하게 만들기도 하죠.
1: 네. 길상화는 제가 라이브를 참 마음의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예, 예. 제가 가진 노래 중에 네. 발라드 트롯에 좀 가까운 노래이긴 하지만 난이도도 높고 가사가 우선은 조금 견우와 직녀처럼 그렇죠. 좀 만나지 못하는 영원한 사랑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라서 또 가사를 또 작사를 해주신 분이 또 저에겐 또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또 대표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 노래는 제가 참 부를 때마다 많이 슬퍼요. 울기도 하고 그랬군요. 힘든 노래입니다. 저한테는
0: 가슴이 애절한 목소리에 늘 힐링합니다.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하셨고요. 시원한 얼음 막걸리가 생각난다고. 그리고 팬이어서 행복합니다. 노래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그리고 힘들 때 가수님의 노래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진다라고 하셨고요. 웃고 지내다 보면은 좋은 일이 많겠죠 라고 또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영탁표 막걸리와는 다른 맛이 납니다 라고 또 주셨고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좀 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웃고 가자 하동근의 노래 오늘도 웃고 가자 좋아요 좋아. 그리고 그 오늘도 웃고 가자를 엄청 많이 보내주시네요. 네. 네. 노래 잘 들었다고. 네. 갑자기 이 노래 들으면은 정말 행복해진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노래 장르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트로트 중에서도?
1: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네네. 장르는 개인적으로 네. 정통이에요. 근데 정통을 제가 방송이나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저는 또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네네네. 사람으로서 네. 제가 가진 이 정통의 강점을 네. 머지않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펼칠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근데 진짜로 보면요. 죄송해요. 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정통 트로트를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1: 네.
0: 안타까워요.
1: 저도 너무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대강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통적으로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요. 찾는데 없어. 네. 근데 진짜 하동근 씨가 정통 들어서 하는데 그걸 잘 안 보여줬을 뿐이잖아요.
1: 그죠. 일부러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보다는 이제 오디션에서 나중에 중요한 무대 때 좀 쓰려고.
0: 네네네. 근데 그 네. 고비를 안 간 거죠.
1: 거기까지 진짜 못 가고 있는 거죠.
0: 그때 쫙 하면 그냥 쫙 내가 이런 걸 네. 해요. 나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1: 네. 정통을 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이번에 어떤 걸 한번 보여주실래요?
1: 정통 트로트 중에 또 신나는 멜로디 한 곡 준비했습니다. 네네. 떠날 수 없는 당신이라는 노래.
0: 이 노래 어려워요.
1: 맞습니다.
0: 네, 김상배 씨가 네. 이 색깔이 애매하게 그래서 새롭게 창조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1: 그럴까요?
0: 떠날 수 없는 당신. 네, 하동근 씨가 불러주시겠습니다.

0: 자, 떠날 수 없는 당신이었습니다. 하동근 가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노래든 명곡이 돼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야, 농구 씨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오는 방송 자주 오세요. 네. 군포의 이근종 씨. 네. 근데 하동근 씨가 이제 요즘 뭐 바빠지셔서, 네, 뭐, 예, 오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해보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라이브 카페라고 해서 신청곡을 불러주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돌아가면서.
1: 아, 그럼요. 네. 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예,
0: 멤버들 뭐 문초희 씨도 그렇고 하동원 씨도 그렇고 네. 그 신청곡을 다 불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시니까.
1: 아, 그럼요.
0: 네, 바로바로 네. 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렵거든요 사실.
1: 스타트만 신기한. 눌러주시면 바로 보이시죠.
0: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네.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날라모더님께서 우짝한 어 너무 멋지다요 라고 하셨고요. 동근의 아모르님께서 꽃길만 걸으세요. 네. 금민영 씨가 노래 너무 맛깔나게 잘하시네요. 나연 씨가 매력쟁이 가수님 하셨고요. 겨울보님이 이야 오늘도 웃고 갑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모르님께서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하정 씨 멋지다 오늘도 웃고 갑시다 하셨고요. 서옥분 씨도 역시 최고의 같습니다. 곤돌이님이 간드러집니다. 네, 간드러진다고 행복해님도 또 아모르님 뭐 많은 분들이 간드러 이윤숙 씨도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 간드러진다라고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노래 잘한다가 좋으세요?
1: 요즘엔 좀 간드러진다라는 표현을 좀 네,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
0: 네.
1: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받으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내 느낌이 먹히네?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
0: 노래 잘한다는 거는 보편 다당적이니까 기본적으로 노래 잘하는 거는 뭐 가수로서 역할은 다 한 거니까 근데 거기에서 나의 그 뭔가 주 딱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저는 이제 제 최종적인 꿈은
0: 네.
1: 제가 어떠한 노래를 불러도 하동근스럽다라는 평을 받고
0: 그렇죠.
1: 싶은 게 네. 제 최종적인 꿈입니다.
0: 결국 뭐냐면 선배님들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데
1: 네.
0: 결국은 내 노래거든요.
1: 네. 모창을 하고 싶진 않아요.
0: 그럼요. 네. 그러니까 모창은 처음이 시작할 때는 모창을
1: 네,
0: 할 수가 있죠.
1: 그렇죠.
0: 처음에.
1: 네.
0: 그분들의 색깔을 배워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딱 지났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노래가 되는 거죠.
1: 네.
0: 네. 그거를 이제 그걸 지나냐 안 지나냐 그게 이제 순간이죠. 이게.
1: 아, 그게 어렵죠. 네.
0: 어찌 보면 가수의 색깔로 따라가고 있고
1: 네.
0: 근데 내 거를 하면 또 너무 더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내 색깔과 노래가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기가 이제 쉬운 건 아니지만
1: 네.
0: 하동근 씨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꼭 해내겠습니다.
0: 네. 근데 지금까지 노래 활동하고 있을 때 가장 감사한 분들이 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을 이 기회에 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동근의 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0: 네.
1: 제가 동근이라는 마을에 태어나서 온 동네에 계신 우리 동근의 소녀들이 저를 업어 키우고 있습니다.
0: 아.
1: 제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좋은 가수, 큰 가수가 됐을 때
0: 네네.
1: 제가 우리 동근의 분들에게 모든 걸 다 돌려드릴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답하는 그날까지 저를 꼭 끝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게 이제 팬분들이 이제 속상해할 때 다른 가수들은 막 이렇게 그 할 때 내 가수가 같이 성장해 주기 바라고 다른 분들보다 훨씬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1: 네.
0: 그게 안 될 때 안타까워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큰 응원을 해주면 그게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한동근 씨는 더 멀리 뛰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다 해왔다. 맞습니다. 이제 기회만 기다리고 있다.
1: 네. 기회만 오면
0: 네.
1: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0: 그렇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 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WBS
1: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 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 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4장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 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2: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7: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7: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6: 02-2677-2677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군복 무화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 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리고 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모나리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모나리자가 있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는 매년 90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모나리자는 언제부터 명작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걸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503년경 그리기 시작해 14년여에 걸쳐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후 400여 년 동안 무명 시절을 보내던 모나리자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건 1911년이었습니다. 박물관 직원에게 도난당한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작품을 되찾자 사람들은 크게 환호했고, 이 사건을 통해 모나리자는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 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도 종종 찾아오는 일이기도 하죠.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안다면 그땐 늦습니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마음, 내 꿈, 그리고 소중한 인연들까지 말이죠.

0: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이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작 모나리자가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도난이라는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요. 400여 년 동안이나 무명 시절을 겪었지만 2년 동안에 잃어버렸던 작품을 되찾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참된 보물은 무엇인가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참된 보물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패를 가장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에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는 참마음과 밖으로는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네, 진짜 보물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내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쓰는 바른 법. 언제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기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입니다. 전남 광주에 있는 사찰 광덕사가 누리하제 인문학당을 열고 처음으로 시민 인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를 초대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지난 7월 3일 첫 강연자로 천주교 하성룡 신부님을 초대해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 하성룡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7: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사람은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고, 물 없이 4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 4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 없다고 한다. 정말 그런 것 같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뜻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 않을까. 어쩌면 희망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린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또 우린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일까?

네, 어쩌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얼마나 희망적으로 살아가고 계시고 얼마나 희망을 주는 사람이신가요? 자, 오늘은 희망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고전 최근담에 나온 말씀입니다. 늘 희망을 갖고 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성공한 순간에도 슬픔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행복과 슬픔은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희망과 용기를 잃어서도 안 되고 성공했다고 해서 뜻하지 않은 실패에 대비하는 마음의 준비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불교 경전 스타니파타에는 희망을 놓지 말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힘든 언덕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개신교의 마르틴 루터 목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씨를 뿌린 후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는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으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요훈품에는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은 것과 같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죽은 사람이니 악인이라도 마음 한번 돌리면 불보살이 될 수 있지만은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그 마음이 살아나기 전에는 어찌할 능력이 없나니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모든 중생에게 큰 희망을 열어주실 원력을 세우시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노력하시나니라. 나폴레옹 장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우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희망이 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망공부 음악으로 소울 피아노의 호프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으로 천주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어제 카톨릭 농민회 김보성 회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 카톨릭의 농민주일이죠. 자, 오늘의 퀴즈인 이것은 카톨릭 농민회가 지향하는 농업입니다. 단순히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흙과 벌레, 물 등 생태계 전체를 살리고 보존하는 농업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카톨릭 농민회가 지향하는 농업.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생명농업, 2번 도농공생. 어제 인터뷰에서 이 단어를 쓰셨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카톨릭 농민회가 지향하는 농업. 예. 1번 생명농업, 2번 도농공생. 네. 흙과 벌레, 물까지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모든 생명을 다 살리는 그런 농업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임석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0: 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1: 자,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전남 광주에 있는 사찰 광덕사가 누리하제 인문학당을 열고 처음으로 시민 인문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성직자를 초대해 종교의 사회적 역할과 평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지난 7월 3일 첫 강연자로 천주교 하성룡 신부님을 초대해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현장 이야기 하성룡 신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2: 네.
1: 지난 3일 광주 광덕사에서 열린 누리하제 인문학당의 첫 강연자로 서셨는데요. 이 누리하제 인문학당이 광덕사에서 연 시민 인문 강좌의 이름인 거죠?
2: 네, 맞습니다. 네.
1: 예. 자, 첫 번째 이제 강연자로 신부님께서 나서셨는데요. 절에서 듣는 신부님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자로 나서서 불자분들과 시민들을 만나셨습니다. 당시 사찰의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2: 네, 그 광덕사 주지 스님이 동진 스님이라고 그 성진 스님 사제 스님이셔가지고 그 아무래도 이제 천주교에 이제 스님이 아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성진 스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스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게 됐고요. 뭐 다른 때에도 사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성도분들 만나기도 했었는데
1: 예.
2: 이번에는 특별히 그 정의 평화에 대한 어떤 시리즈로 진행을 하는 거니만큼 이제 다른 때보다는 보통 때는 이제 뭐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종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광주에서 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동안 이제 신부님께서 4개 종교 성직자 중창단인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 사찰도 많이 다니셨는데요.
2: 네, 네.
1: 이제는 사찰이 더 편안하고 또 친숙해지셨겠어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1: 예. 이날 불자분들이 많았나요?
2: 네, 거의 한 95% 정도는 불자분들이었고요. 뭐 천주교 신자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절 앞에 붙어 있는 플랜카드 보고 오신 뭐 일반 시민분들도 계셨습니다.
1: 그러니까 불자분들이 이웃 종교 성직자에게 배우는 자리로 이렇게 네네. 또 함께 한 거죠.
2: 네.
1: 자, 이날 강연의 주제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였습니다. 네네. 사람들이 다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만 무엇이 진짜 정의고 평화인지 또 헷갈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는 무엇인지요?
2: 네, 제가 그래서 그날 강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의 핵심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 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게 뭐 공정 또는 뭐 평등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뭐 정의인 게 맞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때로는 공정이고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사회적으로 약자인 분들이 소외당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공정도 아니고 평등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2: 또 평화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 아무 일도 없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거나 뭐 큰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걸 보통 평화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니면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무기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만 평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주교를 말하는 평화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평화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진짜 평화다. 그리고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무기로서 유지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권력이나 무기나 돈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정의를 말할 때
2: 공정과 평등.
1: 평등이 네. 이제 꼭 들어가야 되는 개념인데
2: 네.
1: 약자들이 여기에서 결코 차별당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2: 네. 그래서 제가 일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m 달리기를 한다고 할 때 공정하고 평등한 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똑같이 0m에서 출발해서 100m를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2: 근데 예를 들어서 때로는 장애인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뭐 임산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는 때로는 50m 앞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의로운 거고 공정한 거고 평등한 거고 또 때로는 그분들이 부전승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공정과 평등이라는 어떤 경기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긴 하지만 누가 봐도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더 앞에서 뛰게 해준다든지 또는 때로는 뛰지 않아도 나는 다음에 또 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의 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 네. 그 세상이 말하는 이 정의와 우리 천주교를 비롯해서 우리 종교계가 말하는 이러한 정의의 개념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부합할까요?
2: 때로는 부합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요즘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 문제가 아닐 때에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를 대부분의 분들이 받아들이거든요.
1: 예.
2: 근데 만약에 이게 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정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1: 예, 그래서 예, 예.
2: 예, 그럴 때에는 어떤 뭐 원칙 아니면 뭐 법 아니면 뭐 공정 뭐 평등을 얘기하시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거지.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적용이 됐다가 내 문제일 때는 뭐 봐준다든지 뭐 특혜를 해준다든지 뭐 빼준다든지 이거는 종교에서 말하는 정의에 어긋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1: 예, 그러네요. 정말 우리가 다 이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내 문제가 됐을 때는 뭔가 그,
2: 예외가 되기를 아니면 특혜가 있기를 네네.
1: 그렇게 또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2: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1: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2: 그렇죠. 네.
1: 자, 그래서 우리 또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계가 이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네.
1: 천주교 교구 내의 사회사목국 활동이 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도 또 소개를 해 주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2: 네, 자, 맞습니다.
1: 어떤 활동인지 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그 사회사목이라고 하는 것이 분야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회사목이라는 것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거든요.
1: 네.
2: 근데 이제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정치체제로는 민주주의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1: 네.
2: 근데 사회복지적인 그 측면은 기회의 평등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면 맞지만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특혜, 혜택처럼 보이는 것이 주어져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백면할 얘기한 예시이고요.
1: 네.
2: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경제체제로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자본주의 체제라는 게 어떤 그 모든 사람이 노력을 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 거다라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치가 다른 것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경제체제의 자본주의의 어떤 보완점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회사목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소외됨이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교회도 하고 사회도 하고 개인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1: 그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에서 우리 종교가 추구하는 이 정의를 더 부합시키는 그런 또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또 종교계가 노력을
2: 네.
1: 하고 있는데요.
2: 네.
1: 아마 그래서 사회사목의 현장에서 종교인들이 만나는 일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우리 신부님께서 네. 보고 경험한 또 종교협력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2: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건설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 건설의 날 행사할 때 이제 뭐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뭐 1년 동안에 뭐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일들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축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이렇게 칭찬하고 그다음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건설의 날 그 행사하는 그 바깥쪽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이제 다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 또는 그분들의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거기서 희생당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 중에서 노동자분들이 가장 많이 돌아가시는 현장이 아직도 건설 현장이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조계종이나 뭐 저희나 그다음에 원불교나 개신교나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분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래서 건설의 날을 예를 들어서 건설 안전의 날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그 얘기의 취지의 이야기도 같이 했었고요.
1: 네.
2: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쿠팡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희생자분들 그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 할 때도 원불교나 조계종이나 그다음에 개신교가도 많이 연대를 하고 있죠. 사회 곳곳에서.
1: 네. 아, 그 세상이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공로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공로를 예 이렇게 발견하고 대우하는 우리 또 종교인들의 이 그 활동과 그 마음이 참 감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자, 우리 신부님께서 그 평소 활동하시는 이 만남 중창단을 통해서도 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또 화합과 협력의 해법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 네.
1: 그 우리 신부님께서 서로 다른 종교가 갈등하지 않고 이렇게 만남 중창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2: 네.
1: 세상도 역시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좀 무엇이 있을까요?
2: 그 저희가 이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늘 드리는 말씀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거든요.
1: 네.
2: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나처럼 똑같이 만들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나 타협이나 그다음에 이해나 배려가 필요한 거지 나랑 똑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또는 모든 사람을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나 아니면 전쟁이나 그다음 다툼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1: 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사찰에서 강연을 하고 오신 소감 그리고 우리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특별히 이제 광덕사에 가서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그 불자분들이 말씀하신 게 아,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평화와 천주교에서 하느님 또 예수님이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걸 들었을 때
1: 예.
2: 보편적인 종교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보편적인 종교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동소이하구나라는 것
1: 예.
2: 이번에 알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원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원불교 신자분들이시니까 원불교 신자분들도 아마 뭐 천주교든 불교든 개신교든과 특별히 다르지 않은 어떤 정의와 평화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한 것들을 같은 종교 안에서 또는 종교가 다른 사람들 안에서 그 실천하시고 보여주실 때 조금 더 예, 정의롭고 조금 더 평화로운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예, 누구도 배려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데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이신 하성룡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까리따스 수녀회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0: 은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엔 천주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생명농업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매년 7월 셋째 주 일요일은 카톨릭 농민주일인데요.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자, 오늘은 카톨릭 농민회가 추구하는 농업인 생명농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농업은 단순히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을 넘어 하느님이 창조하신 흙과 벌레, 물 등 생태계 전체를 살리고 보존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농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땅속의 미생물부터 벌레 한 마리까지 모두 하느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며 땅을 살려내는 생명농업을 지향하는데요. 하지만 이 외롭고 정직한 길을 농민들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는 도농공생이라고 해서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밥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정직한 농산물을 제값에 사도록 하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명산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도농공생의 꿈을 오랜 시간 묵묵히 현실로 만들어온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천주교회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입니다. 벌써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운동은 전국 성당 마당에 따뜻한 직거래 장터를 열고 도시와 농촌을 이어왔습니다. 쌀 한 톨, 채소 한 포기에 담긴 농부의 정성을 도시의 신자들이 마음에 담고 그 후원으로 농촌의 흙은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명농업으로 길러진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카톨릭 농민들이 지향하는 생명농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7062 쓰시는 분, 정답은 생명농업입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농부의 딸인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천주교든 불교든 생명의 상생의 길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생명농업을 소개하면서 또 아버지의 어떤 이 땅을 향한 정성 그리고 그 땀을 생각하면서 또 공감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싶고 저도 다시 한번 우리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민분들의 이 정성과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또 챙겼습니다. 뒷번호 6615 쓰시는 분, 오늘 처음으로 문자를 주신 분이에요. 정답은 1번 생명농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하셨네요. 아, 이런 분의 문자를 받으면은 정말로 감격스럽고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 아마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라는 이 방송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또 신부님을 인터뷰했는데 어제는 스님을 인터뷰하고 또 교무님을 인터뷰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종교인들이 종교의 우를 넘어서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는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또 이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진 이 편가르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 종교가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세상의 어떤 이 갈등의 해법도 찾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법을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종교가 있건 없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세계 유일의 여러 종교의 지혜를 두루 배울 수 있는 그런 또 특권을 가진 우리 한국인들이기도 하고, 그 말은 또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내 마음을 챙기는 각 종교의 가르침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또 시간이니만큼 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다지입니다. 고귀한 생명의 손길로.

아이고, 우리 선정이님 소중한 문자 주셨습니다.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방송이고요. 앞으로 둥근 소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또 갈등과 대립은 더 다양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또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문화,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나가는 그런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이철의 하늘을 나는 새처럼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원음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여러분들? 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 갑자기 폭우가 또 막 쏟아지고요. 비가 그치면 또 기온이 내려가야 되는데 폭염이 찾아옵니다. 아, 요즘 날씨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가 동남아 같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참 불편한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외출할 때는 우산을 꼭 빼놓으면 안 되고요. 또 습하고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얇은 재질의 옷도 쉽게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 휴가 계획이라도 좀 세워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한국 요들송의 개척자 김홍철의 노래를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시원하게 즐겨주세요. 행복을 찾아.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민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목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또 장맛비도 시작된다고 해요. 앞서 제가 뭐 주위에서 이거 동남아 날씨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신다는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로요. 청계천에 야자수나무가 막 자라고 악어가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또 동남아에는 스콜이라고 낮에 예고 없는 아주 소나기가 한 차례씩 막 내리잖아요. 양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이 예고 없이 그냥 소나기가 내리니까 우산을 준비 안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예보 보게 되고요. 또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네, 우산은 진짜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 옷이 또 비에 젖을까 봐 이 밝은색 바지 입기도 조금 네, 꺼려지죠. 네, 덥고 습한 날씨 탓에 옷차림 고민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처럼 멋을 많이 내는 사람은 특히나 더 네. 혹시라도 비에 젖을까 봐 그 밝은색 바지 입기 꺼리다 말씀 많이 하시죠. 요즘은요 그 더위가 부채나 선풍기만으로 이겨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낮에는 폭염 막 있죠. 밤에는 또 그 열기가 계속 이어지는 열대야까지 이어지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놓아야 되는데 이게 또 예, 전기세가 만만치가 않으니 이것도 걱정이 되고 예,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고 한숨만 쉰다고 해서 여름철 더위가 뭐 지나가거나 약해지는 건 아니죠. 이참에 여름 휴가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시원한 계곡이나 바닷가도 상상하시고 멀리 꼭 떠나야지만 피서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피서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만이라도 편안한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편안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인생이 살짝 찾아가겠습니다. 마음 열어주시고요. 많이 찾아주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3, 4분은 은다방 리퀘스트 뮤직 은다방이 문을 여니까 은다방이 피서지다 생각하시고 여름 휴가 한번 은다방으로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즐거운 여름 펄 시스터즈의 노래를 한 곡 더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지난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이고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통위는 인상 배경에 대해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그간 높아진 비용과 환율 영향,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그리고 가계 부채 증가세도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학원의 무등록 또는 미신고 교습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않고 교습을 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 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요. 다만 인상된 신고 포상금은 시행일인 오늘 이후 신고된 건에만 적용이 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던 장맛비가 오늘 밤 남부지방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사흘 연휴 내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제헌절인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전주와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2도, 광주 30도, 대구는 3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오후쯤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로 인해 낮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 남이래 아주 그 뭐라 그 구수한 건데 굉장히 그 도시적이고 약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의 구수함이죠. 우리 남이래 가수의 목소리는 빨간구두 아가씨까지 들으셨습니다. 좀 더운 날씨에 요런 약간 가벼운 리듬의 노래를 들으니까 조금 더위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구 북구 윤형준님께서는요, 오늘 오전에 동네 지인분들하고 만나서 실내 골프를 치셨어요. 예, 참판 치고, 오후엔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집 청소 마치고 아이네 안착했습니다. 2시간 신나게 보내겠습니다. 윤형준님은 저랑 비슷한 일을 하나 하셨네요. 저도 오늘 집에서 낮에 집 청소했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집 청소를 깨끗하게. 가족들은 다 나가 있었고요. 칭찬받을 겁니다, 아마 집에 들어가면.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우리 강태용님 오셨어요. 멀리 먼 곳에서 아름다운 인생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달려오셨다고 고맙습니다. 아울러 함께하신 아인 가족 한분한분한분 모두 모두 반갑고요. 즐거운 시간이 다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정임진님도 오셨네요. 더운데 수고 많으시네요. 저도 지금 은다방으로 산책 나갑니다. 내일은 비가 와도 촌에 다녀올 계획이에요. 비 맞고 풀들과 전쟁하러 갑니다. 아, 준비 단단히 하셔야 되겠네요. 풀들이 참 생명력이 강하죠. 잡초 잡초 하는 게 그냥 달래 잡초가 아니더라고요. 애쓰시기 바라고요.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발길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감사하고요. 대구 달봉이 알비님께서 제헌절 하루 앞둔 후텁지근한 목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내일 이것만 바쁘다 보니 특근하고 있어요. 음악 들으면서 2시간 일합니다. 흥겨운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이 시스터즈입니다. 울릉도 트위스트.

전북 부안에 살고 계신 이자은님의 지인이신 이타원님께서 대신 문자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매일 잘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빗물 젖은 고갯길이라는 노래를 부탁을 하셨는데, 이게 노래 제목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 그 방송국에는 이 음원은 없고요. 혹시 가수가 누군지 아니면 이 노래 중간에 가사 한 구절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추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빗물 젖은 고갯길은 선곡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타은님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마무리 곡은 박영진의 풍년 고향인데요. 대구의 김동식님이 대구에는 비가 너무 안 온다고. 남의 나라 얘기 같습니다. 다른 데는 장마라고 매일 비가 온다는데 비 한 방울 구경도 못해요. 이번에 많이 와서 가뭄이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겁을 통하여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서원과 법연이니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법연은 우리의 서원을 이끌어주며 북돋아 주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5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참 목소리가 어떻게 이럴까요? 와, 이난영의 해조곡이 아름다운 이 부분을 열었는데요. 진짜 애조띤 목소리하고 아코디언 또 여러 악기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나올 때 이 해조곡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는데요. 바다 해자 세조자 바다새의 노래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하네요. 이난영의 노래였고요. 말고노스님께서 어제 통기타 라이브 너무 좋았다고 덕분에 우리 좋은 노래 잘 감상했습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던 노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노래 듣기 전에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 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 선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살고 계시는 현동수님은 짧은 여행을 떠나셨어요. 바이크 자전거를 타셨나요? 아니면 차량으로 움직이셨나요? 전주에서 진안으로 가는 모래재를 넘었어요. 메타 세콰이어 길을 지나서 작은 카페에 들렸는데 백합꽃이 활짝 피었어요. 예, 사진도 주셨습니다. 좀 붉은 기운이 도는 백합 있고요. 연 노랑색의 백합도 있고 아주 예쁜 자태의 꽃이 활짝 핀 사진도 주셨습니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현동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들꽃님도 오셨네요. 저는요 오늘 발바닥이 땀이 나도록 뛰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2시간 아임방송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 좀 하겠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이렇게 바쁘셨으면 고갈이 되셨겠네요. 예, 바닥 푹 쉬시면서 음악도 좀 들으시고 따라도 부르시고 하시면서 에너지 충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 3부 4부 그 음악다방 은다방에 참여하시겠다고 사연과 함께 많이들 주고 계시는데 요 아름다운 은다방에 오시는 분들의 사연은 저희가 3부 때 4부 때 소개하려고 조금만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부님께서요 재미난 글을 주셨는데 따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같이 한 지붕으로 살고 계신 가수분이 계시는데 강지인 씨가 같이 사신대요. 강진 씨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 같이 산대요. 사우나하고 마트 들려서 집에 와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김영부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아, 사인이라도 좀 받으시죠. 아, 그런데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영부님이 강진 얘기해 주셨잖아요. 뒷번호 0410 쓰신 분이 땡벌 노래가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아니 이런 또 우연이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그 강진 씨 이야기도 잘 안 나오고 땡벌 노래는 저희 프로그램에서 듣기가 어려운 안 되는 노래잖아요. 어렵잖아요. 선곡이. 근데 어떻게 오늘 이 노래를 같이 이야기와 같이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뒷번호 9878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오랜만에 이난영님의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연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잘 듣고 계신데요. 고맙습니다. 아, 노래 좀 들을까요? 안산의 한아름님이 어제 초복이라서 아이들하고 외식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시면서 엄석영의 눈물의 경상도 길손을 청해 주셨어요. 저희가 음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준비됐고요. 그리고 성북동에 우리 배용준님 찾아주셨어요.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덥네요. 더운 날씨로 몸과 마음은 지쳐가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진방남의 자리꺼라 항구야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사나이 철석 한 장이 열 손가락 뽑으면서

갱상도 사투리입니다. 막 입대한 이등병이 아래 눈썹에 큰 다래끼가 났어요. 훈련을 갈 수가 없게 되어 상사에게 보고를 했죠. 상태를 보고 상사가 언제 났냐고 물으니까 예, 아래끼 났습니다. 하니 언제 났냐니까 또 물었습니다. 아래끼 났습니다.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상사가 화가 나서 엎드려 뻗쳐! 하고 빠따를 맞을 위기에 경상도 선배 사무원이 성사님! 아랫께는 이틀 전에 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어서 빠따는 면했답니다. 제가 너무 우스워서 보내봅니다. 이런 우스운 사연을 누가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께서 보내셨어요. 아랫께 났습니다. 못 알아듣죠.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우리 상사가 부산분이었는데 수금포를 갖고 오라 그래요. 수금포. 전 처음 못 알아들었습니다. 수금포. 그게 뭔지 아시죠? 부산분들, 경상도분들은. 삽이요. 삽을 수금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못 알아. 저도 빠따 맞을 뻔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아유. 다른 데는 비가 많이 온다는데. 아, 여기 대구는 비가 안 와요. 또 무척 덥습니다. 대구 나팔꽃님, 활짝 피셨어요. 비가 안 와도 활짝 피신 나팔꽃님, 어서 오십시오. 아, 노래 좀 들을까요? 아, 인천 도건님 사연 하나 더 소개할게요. 매미소리가 청량하게 울려 퍼지고 푸른 잎사귀 위로 쏟아지는 햇살, 부서지는 파도와 시원한 수박 한 조각에 무더운 계절이 달콤하게 익어갑니다. 멋진 글과 함께 찾아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주란에 돌지 않는 풍차는 전주현 동수님이 청해 주셨고요. 김영준의 원점은 대구의 최영아님 신청곡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왔습니다. 엊그제 고창 여행하고 왔는데 김현의 고창에서 왔어요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서 신청해봅니다. 뒷번호 9945 쓰시는데 만나서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 그 옛가요 아닌 다른 노래들은 선곡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노래 한 번 더 선곡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4부 때 선곡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 리퀘스트 뮤직 DJ 은과 함께하는 은다방이 오픈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찾아주십시오. 우리 김종일님,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님이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영업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더운데도 할 수 없이 켜고 다녀요. 시원한 노래 한 곡 청합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어요. 아유,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남정희의 총각 뱃사공 화이팅 하시라고 띄워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모였어요. 마을 회관에서 할머님들과 호박 넣고 손칼국수를 만들어 먹었죠. 방송을 듣고 있는데 글쎄 청주댁 할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아나운서님 잠깐 뉴스라고 날씨 진행하는 게 보면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겁나 좋구만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칼국수 두 그릇 먹고 나니 배도 부르고요. 가족들 태우고 변산반도 새만금 쪽으로 신나게 드라이브 한번 할까 합니다. 우리 변산의 민호님 망중환을 즐기고 계시네요. 아, 가족들과 가족들이 생긴 게 예전엔 혼자였었는데 그죠? 아 이제 물론 어머님은 계시지만 혼자였는데 가족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또 예, 얻어서 가족들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 가족. 드라이브 잘하시고요. 우리 저 청주댁 할머님께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드렸다고 꼭 다음에 전해주세요. 이미자의 서귀포 70리 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아마 새만금 쪽으로 멀리 바다를 보면서 드라이브 하고 계시겠네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제 3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DJ 은과 함께하는 은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노래시고 8970번으로 노래와 이야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8시 6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부산 테이블의 들꽃님, 네, 청해 주신 노래 조민호의 자리거라 황진이 들려드렸습니다. 선곡 너무 감사하다고 멀리 부산에서 인사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들꽃님. 역시 같은 부산 테이블입니다. 동네 테이블에 구경님 입장해 주셨네요. 아인 입장합니다. 우리 동네 날씨, 낮에 날씨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날씨를 기록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금요일 같은 목요일이네요. 연휴가 직장인들 기분 좋게 하는 요일입니다. 애청자 번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화이팅 화이팅 합니다. 음악다방에 착석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내일 제연절 또 토요일 일요일까지 3일간. 내일 아름다운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도 쉬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내일 저는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온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큰 소리로 외쳐드리겠습니다. DJ가 은다방의 DJ는 좀 더 부드럽고 버터 발린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제가 오버했죠. 우태백님, 부평에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식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이세요. CEO님. 계열사가 많은 CEO님이세요. 어제 바쁘셨다고 하셨거든요. 어제 초복이라서 많이 바빴다고 하셨는데 어제 좀 바빴다고 오늘은 한가합니다. 옛가요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사부작 사부작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타계자의 백마강 듣고 싶네요. 이렇게 청해 주셨어요. 설거지는 남자들의 몫이라는 거. 저도 잘합니다. 설거지. 그리고 뒷번호 9878 쓰시는 우리 청취자께서 박재영의 노래 대관령 길손을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는 많이 듣던 노래가 아니니까 이렇게 선곡이 됐고요. 아울러 우리 과천의 손대식님 인사 주시면서 박재용의 마음의 고향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대관령 길손으로 이렇게 합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에 살고 계신 김똑강님께서요, 저보고 아름다운 인생 진행하시느라고 삼복더위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스튜디오 시원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더위에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려고 제작진이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제작진한테도 응원의 말씀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아의 사랑은 무죄다를 청해 주셨는데, 아우, 이 노래는 너무 연식이 젊어서 저희가 선곡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김덕강님, 네, 다음 다른 노래 한번 또 청해 주시고요. 오늘 아니면 또 내일 또 청해 주셔도 되고요. 내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만나뵙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3부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김태정의 종이배, 서울 왕장군님이 청해 주셨고요. 또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를 리메이크했죠. 이성의 그 옛날처럼. 이 노래는 우리 부산 은하수님이 청해 주셨어요. 전 오늘 은다방에 왔어요. 언제나 반겨주는 아인 만나러 왔습니다. 동쪽 창가 밖에는 배롱나무꽃이 예쁘게 피어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아, 손 흔드는 거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와 함께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 기분이 엄청 좋으세요. 지금 딸이 일본 출장 가서 먹을 것을 사왔어요. 아름다운 인생 화이팅입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오기택의 고향 무정과 함께 사연을 주셨습니다. 4부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나훈아의 노래를 청해 주셨던 위례 김독강님이 엘레제 여왕 이미자의 지하 여자대역으로 신청곡을 바꾸겠습니다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우리가 이미자 노래가 아까 나갔으니까요. 이 노래는 내일 또 저희 생방송하니까 한 번 더 청해 주시면 내일은 꼭 선곡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부산 개나리님, 라디오를 늦게 들었어요. 앞에 없던 음악들이 나왔는지 몰라서 신청곡은 내일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도미의 오부자의 노래, 가시도 친장미님, 그리고 박재란의 밀짚모자 목장 아가씨는 김영부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앞서 그 서울 개인택시 김종일 기사님이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영업하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셨잖아요. 칠곡의 김종옥님께서 저도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놓고 일을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혈액순환 잘 되는 침을 맞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요. 항상 맑은 머리로 생활하신다고. 개인적으로 또 네, 자기에 또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전주 개인택시 조형철님도 코 양쪽 지압을 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주셨습니다. 노고질의 찻잔을 청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노래를 쭉 이어서 들어볼까요? 김정호의 빗속을 누리서 이어집니다. 대구 나팔꽃님 그리고 정윤선의 엽서까지 부산의 구경옥님이십니다.

은디제이님, 네, 은다방 늦었지만 녹화합니다 하시면서 찾아주셨습니다. 인천 왕의 청자님 감사합니다. 충남 서산에서 유상욱님도 찾아주셨고요. 우리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은 어제 지난 감동이 오늘까지 쭉 이어졌대요. 정말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늘 응원해 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곡은 대구에 살고 계신 주순이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오늘도 은다방에 출석합니다. 아인가족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아무리 더워도 아인과 함께라면 즐겁습니다. 신청곡으로 정은숙의 성류의 계절 부탁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공휴일 제헌절입니다. 하지만 내일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찾아주시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환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보지 않은 사람이 매일 운동장을 꾸준히 달리는 사람을 이기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기려는 욕심에 처음부터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는 곧바로 숨이 차오르거나 오히려 부상 위험만 더 커질 뿐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일 역시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런 바탕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저 무턱대고 시작한 일은 소기의 성과는커녕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손해나 실패를 불러오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땀 흘리는 모든 일에서 원만하고 성대한 결실을 거두기 위해 과연 그 시작점에 무엇이 먼저 채워져야 할까요?

이론의 하모니 오늘 첫 곡으로 김희진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듣고 왔습니다. 급하게 먹은 밥은 체하기가 쉽고 오래 공을 들이지 않은 모래 위의 성은 파도 한 자락에 금세 무너져버립니다. 반대로 꾹꾹 씹어서 천천히 먹은 밥은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단단한 기초 위에 튼튼하게 지은 집은 긴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기 마련이죠.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구군편 24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 없고는 실행하기 어렵고 준비가 없고는 성공하기 어렵나니 그러므로 훈련기와 준비기가 있어야 하나니라. 나무를 휘기로 하면 서서히 하여야 하나니 만일 급히 하기로 하면 꺾어질 염려가 있다. 마음의 결을 다스리는 공부든 세상의 일을 성취하는 일이든 단단하게 굳은 나무를 강한 힘으로 급하게 휘려들면 이내 뚝하고 부러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서서히 정성을 들이면 부러지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휘어서 품을 넓힐 수가 있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차분하게 앞뒤 순서를 밟아가며 내실을 다져야만 비로소 원만하고 충실한 결실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내가 도모하고 있는 수많은 일과 관계들은 과연 스스로를 단단하게 단련할 충분한 준비기와 훈련기를 거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59장 이 우주에 법 없으면,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2장 세상의 흥망이.

대종사님께서는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물방울들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 또한 작은 먼지들이 한데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바다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리 없고 푸른 산과 들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날 수는 없는 법이죠.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물방울들이 모이고 또 모이며 모래알갱이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자라나야만 비로소 저 거대한 바다와 사냐의 대지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일도 이와 똑같지 않을까요? 그 어떤 분야에서든 눈부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땀방울과 지치지 않는 노력,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과 준비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단련해야 할 이 소중한 과정들을 귀찮다고 외면한 채 그저 화려한 결과만을 줬다 보면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어떻게든 부실한 틈새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별다른 준비 없이도 운 좋게 무언가를 손에 쥐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땀 흘리는 시간 없이 요행으로 얻은 성과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 전전긍긍해야 하는 위태로운 모래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걷는 이 길이 당장 고단하고 막막하다고 해서 편법을 쓰거나 나를 키워가는 준비의 시간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창작성과 3곡 듣고 오겠습니다. 전낙원의 물같이 바람같이, 이응준 교무의 희망을 찾아 떠나는 노래, 조 로스트로퍼의 오직 진리가 할 뿐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 없고는 실행하기 어렵고 준비가 없고는 성공하기 어렵나니 그러므로 훈련기와 준비기가 있어야 하나니라. 나무를 휘기로 하면 서서히 하여야 하나니 만일 급히 하기로 하면 꺾어질 염려가 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준비와 연습도 없이 처음부터 모든 일을 척척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이가 스스로 몸을 뒤집고 온 힘을 다해 바닥을 기어가고 수없이 넘어지며 걸음마를 연습하는 그 고단한 과정들을 묵묵히 다 거쳐내야만 비로소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듯이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무슨 일이든 나를 단련하는 훈련 없이는 온전하게 실행하기가 어렵고 내실을 다지는 준비 없이는 결코 가치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물론이고 누군가에게 믿고 일을 맡길 때에도 마음의 조급함은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훈련기와 준비기를 기꺼이 거쳐갈 수 있도록 뚝심 있게 기다려주는 지혜로운 공부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론의 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사랑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도지인은 이제 돌을 닦는 사람은 그래도 돌을 닦는 정도의 뜻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조금 다른 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필히 심각득 독현지 원리하고 반드시 각득 깨달아 얻어라. 어떤 이치를 얻어라는 것이냐? 원리를 얻어라. 원리. 둥근 진리, 이론의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각과 편각을 나눠볼 수가 있다. 원각이란 무엇이냐면 뚜렷한 이론의 진리를 확철대어 하는 거다. 그래서 걸리고 막히고 그런 것이 없이 확연하게 진리를 깨달는 것이 바로 원각이라고 한다면 편각이라는 것은 이 편자, 조각편자입니까 이게? 한 편이에요, 한 편. 그래서 잘못 깨달은 사람은 한 편의 진리를 깨쳐가지고 전체 인양 포장을 하더라. 부처님의 진리가 됐든 주세불 대용사님의 진리가 됐든 원각이 아니고 편각을 하게 되면 한쪽만 깨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침을 도리어 자기는 원각이라고 포장을 하고 선전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을 자기에게 심어놓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진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치우친 바가 분명히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원각을 하자. 즉 이런 상의 진리를 원만 구족하게 깨달음을 이루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병이 심성기 자장지 불조이니 따라서 부처와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석상으로 만드는 마애불이라 할지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나에게 있다. 이 육척 미만의 이 속에 이런 부처도 들어있고 중생도 들어있고 조사도 들어있고 악마도 들어있고 선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악마니 선신이 다 버려버리고 오직 부처만을 세우자. 부처만을 끌어서 내고 부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세워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피디 부설 능합 우주지 우주의식지 채성하고 우주의식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론은 진리다 그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천지에는 식이 있느니라 그러죠. 그 식이라는 게 아무 가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식이 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우주 전체가 요동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다. 선천후천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게? 선천은 진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우주의식이라고 할까? 또는 천지의 식이라고 할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시대, 동탕하는 시대가 바로 선천이라면 후천세계는 천지의 식이 제자리를 잡고 따라서 우주의 의식이 제자리에 똑바로 서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이론의 진리가 펼쳐지는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들이 의지 우주의식의 체성에 합의를 하다. 그 우주의 의식이 결국 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내 안에. 그래서 부처를 이뤘을 때, 부처님이 됐을 때 우주의식과 합일되어서 이치와 결국은 내가 둘이 하는 그런 경지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역덕 이론 진광지 유력하고 이룡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이말을 보면 백호광명이 이렇게 솟았거든요. 그 광명체가 바로 이 이마를 통해서 뻗어나갔다. 그 광명을 우리들도 갈망하고 있고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발현을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위력, 즉 진광 위력, 이런 질, 이론의 참빛의 그 위력을 우리들은 끌어내야 한다.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대운원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자체를 그대로 발현시키면 우리들도 능히 참빛의 그 위력을 이렇게 낮출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저 자장무량지 회복하고 지혜와 복락을 누가 줍니까? 안 줘요. 짓고 받는 그 원리를 보더라도 내가 지은 만큼 결국은 내 복이 된다. 그럼 복만 되느냐? 악도 지을 수가 있지 않냐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만큼 내 것이 된다고 할진데 복만 있는 건 아니다. 악도 있다. 그래서 그 지을 때 어떤 걸 짓느냐 하는 데 따라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이 지혜라는 것도 회복 지혜라는 것도 배우고 익혀서 습득하는 지혜도 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지혜. 지혜. 이건 책을 본다거나 누구의 얘기를 듣는다거나 어떤 사렴 다시 말해 자기 생각에서 안다거나 이거 전부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닦느냐 하는 데 따라서 자기 지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해라는 것은 이건 자성에 원래 갈마있는 그 지혜예요. 그래서 이건 닦을 필요가 없다. 닦지 않아도 원래 근본적으로 갖춰있는 갈마있는 그 지혜를 우리들이 발현을 시켜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비 무예지 영도하야 하며 신령스러운 길이 있다. 신령스러운 그 도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갈무려 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내 것을 삼자는 게 아니라 원래 원천적으로 지혜와 복락과 영도가 그대로 갈무려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발현시키고 드러내고 비추자는 것이 우리들이 수도하는 사람들의 일이다. 그 말이죠. 일이다. 또한 우시 무진지 차근하고 탐이 없는 그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라. 자비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도를 알아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일수록 자비와 은혜가 얼마만큼 베풀어지느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도 있다. 우부 무궁 인해하고 그래서 또한 오짐 사랑 이것도 한량 없이 베풀어진다.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걸림이 없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 부모 입장에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냥 이와 같이 부처님들이 생명들을 중생들을 그냥 이렇게 안아서 키우고 제도해서 결국 극락세계 즉 무량세계에 살도록 하는 것이다. 나온세계에 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도 고해 유량지주가고 그래서 고해에서 유량하는 그 생명들을 건드린다. 건드리는 것이 부처님은 사명이 아니라 무슨 원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었음으로써 그냥 그대로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수건 상락 화원지 활라라. 낙원 세계를 건설한다고 말이죠. 낙원 세계를 누가 건설합니까? 우리들이 못해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부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낙원의 세상을 만드는 그 일이 부처님의 일이지, 부처님만의 일이지, 우리들은 못한다 한편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원낙원은 원래의 낙원은 부처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등 자양 사명을 능담장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제가 됐든 출가가 됐든 그 중생을 제도하고 다음에 낙원 건설을 한다는 그 사명을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역부 배화명 그리고 또 뒤에 등에 역시 짊어지고 있다. 역계 광유하고 넓은 가슴에도 꽉 품고 있다. 품어도 있단 말이죠. 안아도 있다. 역전 수가나야 그래서 깊이 갈망하는 간에다 하나 둘씩 새긴단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원력을 그 폐간에다 하나 둘씩 새긴다. 장장생애와 영영세급에 한량없는 생애. 금생 사람이 됐으면 다음 생에도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 하면은 도의를 찾아서 도덕을 찾아서 유해상에 다시 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 영영세급에 한량없는 세월에 유답차 불조 공부여 제도 사업지 성로하고 부처님 되는 공부를 하자. 공부 가운데 가장 큰 공부 꼭 해야 할 공부가 부처님이 되는 공부요. 사업 가운데 가장 해야 할 사업이 제도 사업 아닙니까? 제도 사업. 그래서 성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도 사업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현의 그 차이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공부는 부처님 되는 공부, 사업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업. 이게 확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역전 정신 문명이요, 물질 문명지 양미라고. 그래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을 두 바퀴로 삼고 우리들이 굴려가자. 우리 개교표가 그거 아니에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수레의 두 바퀴 같다. 한 바퀴가 고장이 나면 다른 성성한 바퀴도 결국 못 갑니다. 그래서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똑같이 가도록 해야 한다. 아, 기차가 철로를 가는데 만일에 한쪽 철로가 어긋나 있을 때 기차는 못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기 마련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을 똑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되 주체는 결국 정신 문명에 둘 수밖에 없다. 영전 무소불 쉬고 그래서 키릭 풀려가지고 쉬는 바가 없고 역시 장전 무유단하야 끊이지 않게 해라. 끊어지지 않게 해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옳은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법신물 이런 진리의 앞 법신물 이런 진리가 계시잖아. 우리의 종지인 법신물 이런 진리를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앞과 또 난생 사은정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살기 어려운 그 사은 사은의 그 그런 게 어디가 있냐?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있다 말이죠. 없으면 못 살아.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앞에 진리를 밝혀주시고 사은의 도리를 알려주시고 중생제도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낙원 세계의 길을 알려주신 주세성자의 앞에 지심 경약하고 직한 마음으로 굳게 약속을 하자. 또 간지 상원대로사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원력을 올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인연으로 회상을 만났고 정법을 만났고 주세성자를 만났고 또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그 가르침들을 그 베풀어 주심을 가슴에 안고 폐간에 새기고 또한 마음에 다짐을 해서 그 어른들이 또 그 진리가 하시고자 했던 그 사명을, 그 지명을 우리들이 안고 품고 살아서 그 사업에, 그 진리에 우리들이 다가서는 그러한 사람이 꼭 돼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계시고 스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심하고 안분하면서 공부사업을 열심히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에 대한 소응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극한 허와 무와 정과별은, 그러니까 그저 위에서 말씀드린 극허라고 했죠. 극허, 극허, 극무, 극정, 극멸, 이체 성근이라. 진리 바탕 성품의 근원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바탕되고 성품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성, 즉 이, 이직성이 되는 거죠. 진리와 내가, 즉 내 성품이죠. 나와 진리가 둘이 아니다. 만약에 진리가 따로 있고 내가, 나의 성품이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진리에 합의를 됩니까? 합의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근원체는 결국 성품과 진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경지, 거기에 이르면 나도 진리의 노릇을 할 수가 있다. 회와 무비추라고, 그래서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음이 없으니. 지혜와 조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깨우침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반 없는 것 같죠. 보통 볼 때는 우리가. 성인과 일반 사람이 같이 걸어가면 어떻게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그러나 그 용심을 보고 현행을 본다. 마음 쓰는 것을 보고 행동으로 놔두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보통 사람과는 어딘가 모르게 다르다. 왜 그러냐?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가 비추기 때문에 그렇다. 인계 우주문이라, 이에 우주의 문을 열음이라. 진리의 문을 열어놓고 성품의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지혜의 문이 열림으로써 세상의 생명을 제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성품이 이치고, 이치가 바로 성품이기 때문에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람 됨됨이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름비하죠. 하나의 둥근 진리에 큰 집을 짓고. 이미 큰 집 지어져 있죠. 다만 내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 밖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지어져 있다. 우주 천지장이라. 우주와 하늘 땅을 마당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주의 큰 집, 다시 말하는 하나의 둥근 진리를 집으로 삼고 우주 전체, 천지 전체를 내 마당으로 삼아서. 차리 군생불. 그래서 이런 속에서 무생령과 부처와 함께 살아.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바탕에서 우리들이 함께 산다. 여사 영세장이라. 그래서 스승과 더불어 긴긴 세상 갈무리지라. 그래서 중생과 부처와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어울러 사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이런 진리요 우주 공곤의 큰 마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겁이 금시제하니, 긴긴 세월을 알겠지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영겁의 자리다. 영생의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늘이 되고, 또 오늘이 쌓여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금생이 되고, 영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 자리다. 그 말이야. 내가 현재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공부하는 자리, 직장을 일을 하는 자리, 눕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영생이다. 진공 우주존이라. 참되고 텅 빈 곳은 우주에 있으라고. 우주 텅 비었죠. 빈 곳에서 지혜 광명이 결국은 바랄 수밖에 없다. 심중 벌레자라면 마음 가운데 벌레가 다 끊어진다면 모든 벌레 사량 개교 잡념 싹 끊어지면 텅 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랑도 벌레고 자비도 벌레고 뭐 욕심이나 또는 시기 질투 이것만 벌레가 아니라 사랑도 벌레고 남의 베풀어 준다는 그 자체도 벌레고 벌레하는 것이 없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라. 다 끊어내라. 회복 자연도 나야 그러면 지혜와 복나이 자연적으로 저절로 도타오게 된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닦아서 밝혀지는 지혜가 아니라 여기는 닦지 아니해도 저절로 발현되는 지혜. 또 지어서 받는 복이 아니라 짓지 않아도 근본적으로 갈무려 있는 그 복락. 이것을 우리들은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 벌레 다 끊어지면 자연적으로 지혜와 복락은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 정신 점호하고 정신은 열려져 점점 깨어나고. 수행자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정신도 열리지 않는다. 수행을 하니까 정신도 열리고 정신을 열리기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암컷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4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올릴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긴 기간을 계속하는 것이 좋으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리편 7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진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교훈편 2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행복한 때는 진실로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될 때요. 영원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찾아 만났을 때요. 완전한 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을 장마라고 하죠.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비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때 운전하시는 분들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럴 땐 물에 잠긴 도로나 잠수교를 피해야 하고 평소 다니던 길로 서행운전을 해야 하며 주차 시 하천 주위는 침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합니다. 장마철 하천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가셨다면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기상에 관한 사항을 신경 써서 청취해야 합니다. 기상이 악화하면 신속하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하천과 섬, 해안가, 강변 역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때문에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감전사고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벼락이나 폭우로 전선이 끊어졌을 경우 주변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수기 등 농사용 설비의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 장마철에는 식중독과 수인성 전염병, 눈병이 유행을 하는데 보통 오염된 물과 변질된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음식을 조심하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산사태나 축대, 담이 붕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점검 및 보강 작업을 실시하고 붕괴 조짐이 있을 때는 119나 112 등의 행정관서에 신속하게 알려 붕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가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세상을 살고 갈 때에 의가 유여하여야 하며 덕이 유여하여야 하며 원이 유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66장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유망한 동지와 법 있는 스승을 존숭하며 친견하지 못한 과거의 성인이라도 숭배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면 그분들과 인연이 가깝게 되어 그분들의 도움을 받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의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장 법문입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여의 보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 보주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3장 말씀입니다.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것들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덕이라는 글자를 큰 덕자라 하나니 능히 육도와 사생을 감화시킬 근본이 이 덕이라. 이 위에 더 큰 것이 어디 있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일을 북돋아주는 것이요. 강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고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2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과수를 기르는 데에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그 과수가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 같이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 무엇보다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 훌륭한 인격을 이루나니 이 마음 공부를 여의고 어찌 회복의 결실을 바라리요.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여름철엔 성실하게 일상의 루틴을 지키는 게 평소보다 두 배로 힘이 듭니다. 무더위에 몸은 늘어지고 운동을 가려 해도 운동화 끈을 매는 것조차 큰 결심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땀 흘려 하루의 루틴을 마치면 스스로가 대견하고 기분이 개운해집니다. 무기력함에 지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7월을 채워갔으면 좋겠네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다섯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자비행 7절입니다. 영산에 계실 때 마을 사람들이 교중의 별을 빌러오면 후에 안이 갚을 줄 알면서도 조금씩 빌려주시면서 크게 원망이 없게 하여 더 큰 피해가 없도록 방비하시며 말씀하셨다. 세상을 살려면 때로 알고 속는 일도 있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크게 움직이시고 넓게 포용하시는 스승님 마음 잘 새기겠습니다.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D장조 작품 64의 5 종달새 1악장 듣고 계십니다. 코다이 퀄텟의 연주 배경으로 인사드립니다.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한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누구나 일을 시작할 때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다지면서 반드시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면 일에 대한 성의가 없어지고 중도에 포기하곤 하는데요. 맨 처음에 굳게 먹은 마음이 무너지고 성의가 없어진다면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없겠죠.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 실수를 경험 삼아 또다시 도전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않고 더불어 마음 공부에 더욱 매진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염불법.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녁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미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기이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에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 영영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신 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녁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

나를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연불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연불십송을 이웅준 교무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의 요도 사막은 우리의 정신을 단련하여 완만한 인격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에 대한 의식주 삼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의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의 정신에는 수양, 연구, 취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을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육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삼권과 정신에 관한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삼권을 합하여 육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육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의 생명선이 되나니라.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이 중한 줄은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리요. 그 실은 정신의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육신의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곧 본과 말을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1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통 사람들의 생활은 한갓 의식주를 구하는 데만 힘을 쓰고 그 의식주를 나오게 하는 원리는 찾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실로 답답한 일이라. 육신의 의식주가 필요하다면 육신 생활을 지배하는 정신의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의 힘은 더 필요할 것이 아닌가. 정신의 이 세 가지 힘이 양성되어야 그에 따라 의식주가 잘 얻어질 것이요. 이것으로 그 사람의 원만한 인격도 이루어질 것이며 각자의 마음 근본을 알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쓰게 되어야 의식주를 얻는 데에도 정당한 도가 실천될 것이며 생로병사를 해탈하여 영생의 길을 얻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 회복을 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또한 참답고 영원한 의식주 해결의 길이라. 그러므로 정신의 삼강령이 곧 의식주 삼권의 근본이 된다 하노라. 20.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례사원에서는 염불종은 언제나 염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며 선종은 언제나 자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 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 정, 해, 사막의 한 감옥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자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일기, 염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제례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21.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감옥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새수랑의 세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사막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이어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직연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의품 18장에서 21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사막을 병진하라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3 구군편 1 원기 29년 갑신 10월 어느 날 정산종사 옛글 한 귀를 써주시며 구군과 교훈의 장래가 이러하리라 하시니 계산 파무 울차 경수 무풍 야 자파 마건 충도 방비진 별유 중류 최지하라 번역하면 계산의 안개 개면 울창하고 높을지요 경수의 바람자도 잔물결은 절로 있다 봄철 지나 꽃다운 것 다 시든다 말을 마라 따로이 저 중류에 연밥 따는 철이 있다 함이러라 2. 이듬해인 을유 7월 부산의 가시사 초량교당 법당에 써 붙이시기를 사은 상생지 삼보 정위소라 하시고 시국의 진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니라. 3. 어느 날 한 교도가 묻기를 김인년 만세운동 때 대종사께서 시국에 대하여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개벽을 재촉하는 상두 소리니 바쁘다 어서 방언 마치고 기도드리자 하셨나니라. 4. 8.15 해방 후 건국론을 지으사 건국에 관한 소감을 밝히시기를 8월 15일 이후 여러 대표의 선언도 들었고 그 지도 방식도 보았으며 인심의 변천 상태도 대개 관찰한 나머지 어느 때는 혹 기뻐도 하고 어느 때는 혹 근심도 하며 어느 때는 혹 이렇게 하였으면 좋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도 자연 나게 되므로 그 자연이 발로되는 생각 일면을 간단히 기술하고 이름을 건국론이라 하노니 그 요지는 정신으로서 근본을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서 줄기를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서 가지와 입을 삼고 진화의 도로서 그 결과를 얻어서 영원한 세상에 뿌리 깊은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것이니라. 5. 건국의 정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건국 정신의 첫째는 마음의 단결이니 무엇이나 합하면 강하고 나누이면 약하며 합하면 흥하고 나누이면 망하는 것이 이치라 만년 대업을 경영하는 건국에 있어서 먼저 이 근본되는 마음 단결이 없고야 어찌 완전하고 강력한 나라를 감히 세울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건국은 단결로서 토대를 삼고 단결은 우리의 심지가 명랑함으로써 이룩되며 명랑은 각자의 가슴 속에 갈마있는 장벽을 타파함으로써 얻게 되나니 그 장벽이란 각자의 주위에 편착하고 중도의 의견을 받지 아니하여 서로 좋아하는 정신이 없는 것이요 각자의 명예와
아상에 사로잡혀 저편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요, 불같은 정권 야욕에 끌리어 대의 정론을 무시하는 것이요, 시기와 투쟁을 일으키며 간교한 수단으로서 대중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요, 일의 본말을 알지 못하고 한편의 충동에 끌려서 공정한 비판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지방성과 파벌관념에 집착하여 대동의 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요, 남의 작은 허물을 적발하고 사사 혐의와 묵은 원한을 생각하여 널리 포용하는 아량이 없는 것이요, 사심과 이욕이 앞을 서고 독립에 대한 정신이 사실 철저하지 못한 것이요, 진정한 애국지사의 충정을 잘 받들지 못하는 것이요, 단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각자의 마음에는 반성이 없는 것이니 우리가 이 모든 장벽만 타파한다면 단결은 자연이 될 것이나 만일 마음속에 장벽이 남아있게 되면 아무리 단결을 부르짖어도 사실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지니 그러므로 건국공사는 먼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구금편 1장에서 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102장 회향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 25. 대산종사 성리공부 표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고향을 늘 사모하며 찾아가는 공부요 재생명리와 시기질투가 없는 자리를 반조해 삼독심을 녹이는 공부요 깨끗하고 더럽고 더하고 덜함도 없는 자리를 비춰보는 공부요 지극히 크고 넓고 밝고 공변되고 원만한 자리를 담는 공부요 상없는 자리를 보아다가 상없는 마음을 쓰는 공부요 지극하고 절대적이고 무등등한 자리를 표준으로 삼는 공부요 생멸 없는 도를 보아서 생로병사에 해탈하는 공부니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신불 일원상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성불 재중에 큰 서원을 세워야 할 것인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견성을 해야 하나니 견성은 청정 법신불을 보는 것으로 우주만유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임을 아는 것이요 성불은 원만 보신불이 되는 것으로 모든 행동이 다 선이 되고 법이 되어 자신 제도를 하는 것이며 재중은 백억 화신불로 화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은 불공으로 타인 제도에 힘쓰는 것이니라 2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과거의 종교사상을 통합해 원중불의사상을 널리 드러내셨나니 원과 중은 다르지 않으며 원과 중이 함께해야 대도니라 과거 불가에서는 주로 원사상을 육아에서는 주로 중사상을 주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원만 있고 중이 없으면 참 원이 되지 못하고 중만 있고 원이 없으면 참 중이 되지 못하나니 원은 체가 되고 중은 용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법 가운데 삼학은 수행상의 원중불이라 할 것이요 사언은 신앙상의 원중불이라 할 것이며 사연은 생활상의 원중불이라 할 수 있느니라 2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상 서원문은 신불 전에 불과를 얻으려는 간절하고도 지극한 원을 세우고 법계에 그 서약을 올리는 경문이라 그 지극한 원력이 시방에 충만하면 큰 불과를 얻게 되어 결국 천지같은 무궁한 도덕을 갈마서 한량없는 광명과 수명과 덕행을 갖추게 되느니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일원의 위력을 얻고 마음의 망령이 쉬면 일원의 재성에 합하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원은 사원의 본원이요 열의 불성으로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는 없으나 굳이 그 자리를 말하자면 크되 큼이 없고 작되 낯이 없으며 있고 있고 없고 없으며 있으면 없고 없으면 있어서 생멸이 없고 인과가 적실함으로 만법의 조종이 되느니라. 30일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공묘유가 바로 일원상자리니 진공은 텅 비어 있으나 텅 비었다는 그것마저 없는 자리요 묘유는 그 가운데 묘한 이치가 있어 나타남을 이름이라. 우리 모두는 이 진공묘유의 이치를 따라 육근이 육진에 출입하되 물들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하나니 그러기로 하면 늘 이 일원상을 표준으로 진공묘유가 되었는가를 늘 살펴야 할 것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김치. 김치가 이제 우리가 발효 음식이죠? 발효 음식인데. 이 국 끓이는데 김치가 쏟아 들어갑니다. 그러죠? 볶음. 볶는데도 들어가요. 그러죠? 이제 볶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김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전. 전 부치죠? 김치전. 아, 자, 이거 보세요. 그게 다 이것이 김치가 소재가 돼가지고 지금 변화되는 음식 문화예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음식이 지금 이제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저 그래서 이런 그 국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김치가 소재가 돼가지고 맛을 낸다 이 말이죠. 이렇게 김치라고 하는 그 지금 음식이 말이죠. 변화되는 나타나는 것이 무궁무진하게 우리의 식생활에 지금 도움 주고 있고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의 문화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만 이제 되는가 하면은요 또 영양의 요소도요 영양분의 그 요소도요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 김치도 그런 게 이제 비타민 C 또 비타민 K 또 그러면 우리 위와 내장에 좋아하는 균 유산균 이것이요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에요. 이 김치가요. 자 이거 영양성 주거적으로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소중한 김치다 이 말이죠. 이것이요 식문화 우리 한국의 식문화를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식문화를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根基와 자부심을 우리가 이제 그 가져야 그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김치가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 김치의 종류를 이제 제가 이제 이 무김치. 무로 담은 김치. 무김치. 이거는 먼 김치라 그런가만요. 아빠 김치. 아버지 김치예요. 무 김치. 아버지 김치예요. 왜 아버지 김치입니까? 예, 양이에요. 음양으로 볼 때는 무는 양이에요. 음양으로 볼 때는 또 생김새도 양이에요. 생김새도. 그런 게 이제 무 김치. 그 다음에 배추 김치. 이게 뭔 김치입니까? 엄마 김치. 엄마 김치. 자, 이게 이제 엄마 김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거 하면요. 또 뭐가 있냐면, 총각 김치. 총각 김치. 이거 뭔가 하면 아들 김치예요. 총각 김치, 아들 김치예요. 아들 김치.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는가? 열무김치. 열무김치 있죠? 이거 뭔가 딸김치. 딸김치. 이게 가족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김치 하나에도 말입니다요. 그게 우리 가족 문화의 어떤 그 이름이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형성돼 나간 것이 이게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 담그는 사람들의 가정의 솜씨 따라서 맛이 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갓 담은 김치는 아삭아삭하는 김치죠. 그다음에 그들이 숙성되죠. 숙성되면 저 지금 저 그 물김치 담아다 주는 분이 있거든요. 물김치 담으면 이거 지금 숙성을 안 시켰으니까 마루에다가 한 한나절 정도 놔놨다가 그게 냉장고 넣으라고. 그렇게 또 시키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요. 저 행복한 사람입니다. 혼자 살아도요. 아, 이렇게 지금 다 코치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숙성된 김치는 또 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요, 김치 하나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형상들로 우리가 지금 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음식이 앞으로 말이죠. 발효 음식, 한국의 음식이 세계의 음식으로 간다. 그래서요,
파리에 있는 교무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 불고 있는 바람이 있답니다. 그 바람이 뭔가 하면 K-컬처. K-컬처. K-컬처가 뭡니까? K-문화. 컬처가 문화죠. K-문화. 이게 말이죠. 유럽에 불고 있어요, 지금요. K-문화. 한국의 문화. 그래서요, 모든 것을요, 요새 지금 한국 앞에다가 K자만 붙이면은 떠요. K자만 붙이면은. 이런 지금 시대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세계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세계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역사적인 안목도 필요해요.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까 제가 지금요, 충신의 혈족 얘기할 때 민영환 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요, 이런 사실을 지금 말이죠, 관직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겠습니까? 몰라야겠습니까? 아, 알아야 되는구만요. 자,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 의식주. 자, 우리 의식주. 이 K-컬처가요, K자만 붙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뜨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그 의식 중, 이런 문화가요, 이제 뭐 때문에, 뭐가 바탕이 돼갖고 생기는가 하면요, 이 의식 중 문화의 바탕은요, 이게 바탕, 정신이 바탕이에요. 정신이 바탕돼 있어요. 정신이 바탕돼 가지고 의식주 문화로, 문화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의식주 문화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요, 과거의 그 문화의 그 이제 그 예를 제가 이제 딱 이제 하나 그 들게요. 이제 이것이 이런 것이 그 문화로 나타나는 그 이제 예를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들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읽은 지금 칼럼 내용이 이제 하나인데요. 서기 1337년, 1377년. 이 해가 우리 한국 문화에 그 새로운 핵을 그은 해입니다. 한국 문화에 이제 새로운 핵을 그은 이제 했는데, 1377년. 이제, 자, 이게 이제 뭔 핵을 이제 거었는가 하면요. 직지. 직지. 직은 뭡니까? 고들 직이죠. 지는요. 가르칠 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것이 뭔 이제 약자인가 하면 직지 인심. 견성성벌. 이 뭡니까? 직지인심 견성성벌. 사람 마음을 바로 가르쳐서, 바로 가르쳐서 견성성벌. 성품을, 아이, 맞죠? 성품을 보고 부처를 이루라. 자, 부처가 뭐 따로 있습니까? 자기 마음 보면은 부처요. 자기 성품을 보면은 부처 아닙니까? 그게 직지 인심 견성 성벌, 이게 말이죠, 불교가 만들어낸 지금 우리 문화 아닙니까? 이 정신 문화죠. 이제 정신 문화인데, 요거 다 빼버리고요. 요거 다 빼버리고 직지라는 것이, 라는 것이 뭔가 하면 책으로 나왔어요. 서적. 1337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근데 이 직지라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요, 참 이거 보세요. 세계 금속활자의 첫 활자본이다. 세계 금속활자. 자, 금속활자.
금속할 자 전에 뭐가 있습니까? 목각이죠. 목각. 목판이죠. 그 목각, 목판. 나무로다 다 했죠. 그런데 1377년 직지라는 책이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 한국에서 최초로 찍었다 이 말이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본이에요. 금속활자 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서양의 금속활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서양의 금속활자. 아이, 구텐베르크. 아, 뭐 들어봤죠? 아이, 들어봤는데 다 이제 먹었어, 지금요. 예, 장탄도 이제 먹었어요. 예, 자, 구텐베르크. 자, 구텐베르크가 이제 뭐를, 이제 언제 찍은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구텐베르크의 성서. 이 성서. 성서는 뭡니까? 기독교의 성경이죠. 이 성경을 금속활자로 제일 처음 찍은 사람이 구텐베르크예요.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의 성서, 이것이 말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서양의, 아이, 인류의 금속활자본의, 최초의 금속활자본이었다.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요. 자, 알았는데, 이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구텐베르크, 이제 자꾸 얘기가 지금 길어지는데요. 이제 이 구텐베르크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서양의 이 구텐베르크의 이 성서, 금속활자로 찍은 이 성서가요. 서양에서 지금 뭔가 하면요. 그 지금 저 종교혁명. 서양의 종교혁명이 뭡니까? 예, 그렇죠. 루터가요. 자, 그렇죠. 천년간 우리가 뭔가 하면요. 신의 속박, 중세 천년 아닙니까? 중세 천년. 중세 천년은 뭔가 하면 신의 왕국이었어요. 서양에서요. 그렇죠. 신의, 신이 말이죠. 주가 됐어가지고 신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변적이고 논리적인 철학까지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철학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이럴 정도로 말이죠. 신이 주도하는 중세 천년간 문화의 암흑기다 그랬거든요. 이 문화의 암흑기를 벗어버리고 신의 속박에서 벗어버리고 인간을 찾죠. 그게 뭔가 하면 휴메니즘 아닙니까? 휴메니즘. 휴메니즘이라는 단어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신에서 인간 찾기 운동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요, 신에서 인간을 찾아요. 신에 매몰된 인간들을 다시 찾는 것이 종교혁명이에요. 그래서 휴메니즘이 생긴 거예요. 휴메니즘. 그래서 이 휴메니즘을, 종교혁명을 일으키는 그 결정적 단서가 뭔가 하면 구텐베르크가 발행한 금속활자의 이 지금 성서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탕이 돼.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났는가 하면요, 이 성서 구텐베르크가요, 이제 이게 언제 찍었는가 하면 이 책을요, 그 연도가요 1455년 1455년 5년에 구텐베르크가 이 찍을 금속활자로 찍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서양에서 세계적으로 최초의 금속활자는 구텐베르크가 발견한 성서, 그것이 1455년에 했던 것이 그것이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알았는데, 자, 1455년, 1377년 비교되죠? 얼마 빠릅니까? 7,80년이 빨라요. 7,80년이 빠르게 우리 한국이 말이죠, 직지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었다. 찍어냈어요. 직지라고 하는 책을 찍어냈다 이 말이죠. 직지. 자, 이걸 이제 찍어냈는데 이게 이제 지금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프랑스에요 외교관이 한국을 왔어요. 구한 말에 외교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을 이제 처음 왔을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보니까 직지라는 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외교관이 직지라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프랑스로 가고 갑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원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올해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이 대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헌법이 제정된다는 것, 우리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최고의 규범이 만들어진 걸 기념하는 날인 만큼 오늘의 의미가 그저 휴일에 묻혀선 안 될 것 같은데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잘 따르는 건 물론이고요. 아주 사소한 약속이라도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신뢰의 한국인이 되겠다 다짐해보면서 7월 17일 금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긋지긋 무좀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026년 7월 17일 금요일, 오늘은 제78주년 제헌절 아침입니다. 오늘 첫 곡 잇지의 믿지 전해드렸어요. 오랜만에 빨간 날로 돌아온 제헌절이라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 헌법이 우리나라 법 가운데 가장 기본 법칙이 되면서 최상위의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그 다음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인의식을 갖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잘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더 아끼고 사랑해보자, 함께 약속해보기로 하죠. 오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안락하게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저희 스태프들처럼 빨간 날이긴 하지만 변함없이 출근길에 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시든 두 시간 오늘도 으쌰으쌰 신나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듣고 싶은 노래 세 곡 묶어서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9086 뒷번호 쓰시는 분이 하하하하 실내의 한국인, 그래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부분이 많다고 하죠. 카페에 가방이랑 핸드폰 놓고 가는 것부터 해서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이 넘치는 대한민국이길 바라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오하나 이사님은 원래는 7월에 쉬는 날이 없었는데 제헌절이 공휴일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마침 금요일이라서 더 좋고요 라고. 아, 빨간 날이 금요일이면 진짜 연휴가 되니까 더 좋죠. 빨간 날이 금요일이거나 월요일이거나 이렇게 휴일과 붙어 있을 때, 아, 괜히 왠지 모르게 좀 더 신이 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오늘 오하나 이사님 특별한 일정이 좀 있으신가요? 어디 가서 뭐 하실 건가요? 안락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디바 웨블러 NRG 사랑 만들기 두 곡 듣고 옵니다.

디바의 웨블러, NRG의 사랑 만들기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로라장 있는 날이잖아요. 로라장 맛보기 같은 느낌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로라장에서 이 노래 들으면 신나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로라장에 들고 놀러 오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려 있습니다. 김정도님이요. 안녕하세요, 연아씨. 계획돼 있던 일정이 취소돼서 부모님 뵈러 익산 내려갑니다. 아직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깜짝 놀래켜드리려고 비밀 유지하고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손자도 보시면 좋아하시겠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 좋아하시거나 되게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언니가 한번 그렇게 깜짝 이벤트로 시댁을 내려갔는데, 우리 여행 왔다 얘들아, 그래서 빈집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아무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깜짝 이벤트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IOI예요, 갑자기.

IOI의 갑자기 호피폴라의 Let's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Can't Be Blue featuring Stray Kids 한 Can Love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9: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스위스 서러우의 드라이브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 재현절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2부에는 신청곡의 짜염 잠시 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리사 아빠님이 흐린 김제에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다고 냉감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었는데 시원하니 좋았는데 일하러 왔어요. 유유. 그래도 즐겨야죠.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보면서 연아님이랑 데이트 시작! 보내주셨어요. 일리사 아빠님도 오늘 일하러 출근하셨군요. 백두경님도 출근하셨대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덥고 습하지만 그래도 일해야 하니 나와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답니다. 특가장 들으면서 파이팅합니다. 오늘도! 7558님도 휴일에 출근 중입니다. 라고 하시며 아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갑자기 갑작스레 바뀐 빨간 날이라 그랬을까요? 아무튼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도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희도 다 생방으로 여러분과 출근해서 함께하고 있어요. 물론 뭐 남이 출근했다고 내 출근이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위안이 되는 건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지. 추 피처링 헤이즈 룰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코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078 고객님께서 유후! 쉬는 날이라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라며 보내주신 소녀시대의 헐리데이, 수지의 헐리데이, 시스타의 헐리데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078 고객님, 신청곡 왜?

신청곡 왔죠? 오늘은 6078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습니다. 소녀시대의 헐리데이, 수지의 헐리데이, 시스타의 헐리데이 세 곡이었고요. 2부 끝곡 쏘네풀 플라네타리움 띄워드리고 전 3부 로라장 준비해서 올게요.

0: 진유.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X를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2: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1: 노라이벌 랜드마크
2: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7: 방치된 농촌 쓰레기 문제 이제 주민손으로 해결해요. 클린 농촌 만들기. 농촌 쓰레기는 줄이고 공동체는 되살리고 주민 참여형 클린 농촌단이 마을을 바꿔갑니다. 주민손으로 더욱 깨끗하게 다시 농촌답게 클린 농촌 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합니다.
8: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9: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9: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8: 02-2677-2677 IS 동서.
1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얘들아 안녕! 뜻깊은 오늘 이런 날이 마침 금요일이라 너희들과 이렇게 부담없이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너희들도 그렇지 않아? 역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통하니까 만날 때마다 즐거운가 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더 마음껏 즐겨보기로 약속. 이 시간만큼은 다른 걱정이나 고민은 저 멀리 날려버리고 그저 느낌 가는 그대로 따라가보자고. 이럴 때 빠질 수 없는 거, 그래 바로 신나는 뮤직.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너희들이 듣고 싶은 노래들 마구마구 신청해줘. 그럼 다들 준비된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다같이 렛츠 로라.

가장 음악다방 스피노프 렛츠 로라. 오늘 우리가 들은 곡들이야 원더스 댄싱 뉴드, 이정현의 썸머 댄스, 뒷번호 7558 친구가 골라준 최정환의 무정, 123 아빠 친구가 신청한 블랙핑크의 뛰어, 뒷번호 1583 친구가 골라준 거북이의 왜이래, 콜라의 목이야까지 들어봤어. 끝으로 립싱크의 펑키타운 들으면서 오늘 하루 더 멋지게 보내보자고. 다같이 렛츠 로라.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아입니다.
1: 예.
2: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3: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2: 노라이벌 랜드마크
3: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4: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보험.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짙은 할 말이 있어요.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이자 재연절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3부 여러분과 신나게 로라장에서 바퀴 좀 굴려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로라장 오픈해 볼게요. 1583님이 거북이 왜 이래 신청해 주셔서 오늘 3부 로라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부산 날씨는 잔뜩 흐렸어요. 너무 가물어서 비 좀 와야 하는데 예보보다는 적은 비가 온다네요. 밭에 작물이 걱정입니다. 밭에 가려고 했는데 어깨에 담이 와서 못 가고 진짜 왜 이러는 건지 하셨는데 그러셨구나. 1583님. 그리고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적당량의 비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네, 1583님, 일단 몸이 안 좋으시니까 또 몸도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좀 그러네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네요. 몸 조금 괜찮아지시면 한번 슥 나가보시죠, 1583님. 너무 더워지기 전에.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전해드리고 오늘 알짜 정보도 함께 할게요.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숙박시설 공용기기 사용 수칙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연휴와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립니다에선 휴가 기간 중에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공용기기 사용 수칙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요즘은 번거로운 로그인 절차 대신 간단하게 QR코드만 찍어도 OTT 계정에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로그아웃을 하지 않으면 나의 프로필과 시청 기록, 계정 정보와 결제 관리까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숙소에서 스마트 TV를 이용했다면 체크아웃을 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실 게 있는데요. 먼저 OTT와 동영상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했는지, 그리고 TV 설정에서 연동기기를 해제했는지, 마지막으로 자동 로그인 설정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세요. 또 공용 PC를 사용했다면 방문 기록과 브라우저 쿠키 및 캐시를 삭제하시고요. 저장된 비밀번호까지 삭제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러블리즈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 려욱의 런어웨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 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백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금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M2M의 Don't Say You Love Me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Got introduced to you by a friend.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6: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원래는 공휴일이었는데 한동안 아닌 게 됐다가 무려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이걸 단순히 쉬다가 못 쉬다가 다시 쉬는 날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중간에 공휴일에서 제외된 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공휴일 축소를 단행했기 때문이고요. 헌법정신과 국경일의 상징성을 부각하자는 취지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된 거라고 하니까 적어도 왜인지는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박학기 아름다운 세상.